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2026년 제1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향지 내리러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지도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개원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7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1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구시 잡지에 발표한 중요 문장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도시 향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요 론述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새 시대 위생 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 시달해야 합니다. 연길시 제2인민병원 등 중점 공공위생 봉사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보험 기금에 대한 상시화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조의약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국적 진료 봉사를 확대하며 기층 중위 봉사 진지를 보완해 전시 여러 민족 군중의 건강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열공급 사업은 군중의 추위와 따뜻함에 직접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보장 공정입니다. 연길시 도시 향진 열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참답게 시달하고 겨울철 문제를 여름철에 해결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공사 일정 초일기로 열공급 시설 개조를 다그쳐 기한 내에 질적으로 개조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군중을 방문해 난방 상황을 요해하는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군중의 요구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모순과 잠재적 위험을 기층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난방이라는 민생 실사를 반드시 잘 처리하고 착실히 처리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8월 15일과 16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는 선후에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을 찾아 대상건설, 산업발전, 향촌진흥,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규는 먼저 의란진을 찾아 구룡촌 보은산 조중수와 굉업산장 농업문화관광 융합대상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규모, 생산 능력과 효익,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판매 경로를 넓히며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을 격려했습니다. 고령 야생 산삼 문화 산업단지 대상과 리화춘 생태 관광 휴양구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의 계획 배치와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이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운영에 들어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초농촌 옛마을 및 문화건강 양생산업 대상, 리민촌 오월정향 민박촌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업태 배치와 운영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고객 시장을 확대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해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찾아와 만족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에서 진공련은 선후에 동광촌 별뜨락 캠핑장과 송도곡 리조트를 찾아 업태 계획, 운영 모식, 관광객 수와 영업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공간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선전 추천 소개를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반 홍수 방지 조치를 시달해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룡 강수원 양로봉사중심 대상과 임평촌 건강 양로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환경시설과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조세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오봉촌 동굴 문화산업단지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듣고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잘하며 우수 기업의 투자 협력을 유치해 대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도만진에서 진공련은 오도저 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 저장 용량, 저수 및 일상 관리 보수 등 상황을 유의하고 수원지 보호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홍수 방지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천의 홍수 소통 장애물을 제거해 홍수 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장지촌 블루베리 기지에서 진공련은 재배 규모, 생산량과 효익,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촌 간부들이 다원화 발전 경로를 모색해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할 것을 경려했습니다. 탄광 사회구역 예터에서 진공련은 관련 상황에 관한 소개를 듣고 유효자산 개발 이용 경로를 깊이 연구하며 농촌 유효자산 활성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방치된 자원을 깨우고 향촌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촌에서 진공련은 애국주의 교양기지 건설 상황을 살펴보고 진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혁명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홍색 자원의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양천진에서 진공되는 선후에 팔도촌 쌀 가공 공장 대상과 중평촌 우리마을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계획과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판매 경로를 확대해 대상의 질적

0: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흥촌 나무집 호텔 대상과 태흥 아름다운 향촌 및 전촌 조진공정 대상 현장에서 진공류는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높은 표준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문화관광업체의 승격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경관 풍모와 부대 봉사를 총괄적으로 보완해 향촌의 면모와 내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변 용천 포장기계유한회사와 연변 단군약업유한회사에서 진공료는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기업의 생산 운영 상황을 상세히 요의하고 진과 관련 부문에서 기업 봉사를 강화하며 기업 발전을 전력으로 지원해 공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진공료는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의 관련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각각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진은 전시 발전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되고 핵심 중점 사업에 전면 참여하며 부문 간 연동 사업 기제를 건전히해 상하가 관통되고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업 함력을 결집함으로써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 건설의 인도를 견지하고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며 농촌 후비 역량을 적극 양성하고 비축해 기층 당 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 건설 사업의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고 특색 있는 당 건설 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당 건설 사업과 중심 사업의 깊이 있는 융합과 동조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이라는 주선을 확고히 틀어지고 사상을 더욱 개방하며 사로를 넓혀 전시가 하나의 바둑판이라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총체적 자원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시 산업 배치와 주동적으로 연계하며 우수 산업 대상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현역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재배, 향촌 관광, 정원 경제 등 부민 산업을 발전시키며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농민 군중들이 향촌 진흥의 발전 성과를 함께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를 강화하고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 활용하며 촌의 면모, 생활 쓰레기, 오수 관리, 화장실 혁명, 허물어진 담장과 폐허 등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제를 건전히 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결 강도를 높여 맡은 지역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저선과 금지선을 지키고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 관리 보호 재반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틀어지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유전을 지속적으로 잘 치러 녹수 청산을 실질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 생산을 착실히 틀어지고 도로교통, 건축시공, 소방안전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작은 문제부터 조기에 틀어지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과 홍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응급 대우를 강화하고 당직 근무를 강화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부시장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금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개원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통 민속 문화와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종목들로 꾸며졌습니다. 연변대학 학생들이 원고무와 가면무를 생동하게 선보였고, 원말 그대로의 전통 민속 무용은 경쾌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짙은 민족적 운치를 자아냈습니다. 가야금 연주, 붉은의 변강 비춘의 민족 무용, 꽃 바구니 춤, 말리꽃과 현대 가무가 연이어 무대에 올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순간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관객 참여 행사와 행운 추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구운 명태, 할머니 바지, 띠동물 인형 등 특색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려홍은 이곳은 문화적 민족적 분위기가 물씬 나고 옛 건축물이나 기와 같은 것도 아주 정겹고 예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세계비는 이곳에서는 연대 문화와 조선족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독특한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민속 공연과 무형문화재 체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낮과 밤이 연동되는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 모식을 구축함으로써 정적인 민속 문화가 생동하게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연인수로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접대하면서 연변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는 핵심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괄 감독 장진영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줄곧 연대 문화의 전승 기지를 만드는 데 힘써왔는데 앞으로도 민속원을 더욱 따뜻하고 정감 있게 운영해 연변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11일 시 융합매체 중심은 민생의 작은 소원, 당원의 실현,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을 조직해 공원 가두, 원성, 원길, 도 담당 사회구역과 연계해 주민들이 제기한 21개의 작은 소원을 전부 맡아 하나하나 실현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시 융합매체 중심은 민생의 작은 소원 활동 호소에 적극 호응해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쌀, 콩기름, 종이 등 생활용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당원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물품과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작은 소원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작은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시 융합매체 중심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소원을 당원들의 큰 책임으로 여기고 주민 생활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당원 간부들의 군중봉사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높여 인민을 위한 봉사가 더욱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복.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 100강에 우리나라의 16개 대학이 입선됐습니다. 고등교육평가기구 랭킹은 15일 2026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세계를 선도하는 천여 개 연구형 대학을 보여주었는 바 중국 내지에서 총 234개 대학이 순위에 올랐고 그중 16개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100위권 대학 수는 지난해보다 3개 늘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도 하버드대학은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24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고 스탠퍼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그 뒤를 바짝 달았습니다. 유럽 대학 가운데서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성적이 가장 우수해 각각 세계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사크레 대학교는 13위를 차지하며 유럽 대륙 대학교들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중국 내재 대학교들 가운데서 청화대학이 세계 2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북경대학은 22위, 절강대학은 24위, 상해교통대학은 27위,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9위, 복단대학은 42위를 차지해 중국의 주요 대학교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산대학은 세계 62위, 남경대학은 70위, 화중과학기술대학은 72위, 사천대학과 무한대학이 77위, 서안교통대학은 79위, 중남대학은 83위로 계속해 세계 100위권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동남대학 89위, 할빈공업대학 97위, 천진대학이 98위로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외 영파 동방리공대학, 하남공업대학, 북경정보과학기술대학 등 14개 중국 내지 대학교가 처음으로 순위에 올라 중국 대학교의 학술적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장 잘 해소될까요?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3가지 흔한 음료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에서 이것들이 소변량과 체액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 효과가 가장 강한 음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 아이템이 됐고 젊은 층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주의할 수 있습니다. 땀의 주요 성분은 물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의 전해질입니다. 발열, 과도한 발한, 설사로 인한 탈수 시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물만 마시면 혈액 내 전해질 농도가 더욱 희석돼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체내 이온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를 때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염화 칼륨, 인산이 수소 칼륨 등의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있다면 음료에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식 양생수는 일반적으로 일부 중약 성분이나 식물 성분, 그리고 차가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에 특정 원료나 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팥, 녹두, 율무, 백합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에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 보통 끓이기, 려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물질, 그리고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에 좋아 소량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끓인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링게르 투여가 약 복용보다 더 빨리 나을까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니 얼른 링게르 주사를 맞아야 한다. 효과가 직접적이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낫다. 링게르는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 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게르를 병을 고치는 만능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링게르를 맞으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링게르는 가속제가 아니며 만능약은 더더욱 아니기에 무턱대고 링게르를 맞으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링게르 주사는 약물을 직접 정맥을 통해 혈액으로 주입해 약물이 전신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링게르를 맞으면 반드시 빨리 낫는다는 뜻은 아니며 이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과 빨리 완치된다는 것을 혼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고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경구약이든 링게르든 증상 완화에만 도움을 줄 뿐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지는 못합니다. 무분별한 링게르 투여는 알레르기 반응, 발열원 반응, 국소 자극, 용혈 반응 등 일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약액은 어느 정도 간과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한 경우 간과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흔한 질환은 링게르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기, 급성 기관지염, 가벼운 설사 등은 우선 경구약으로 증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체육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네,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 오늘 고건의 당신 얼굴이란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품. 아마 서품은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즐겨 감상하실 것 같습니다. 서품 제목은 햇님의 표준어는 형님이고 보통 사투리로 얘기를 할 때 네, 형님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감상합니다.

0: 세상에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쪼기리게 마셨습니까?
1: 아야, 이 세대야, 설이라고야. 사택에서 손님들이 오는 게, 저 뭐 상해에서야 수단계 왔어 지금.
0: 어쩌모 한날 다 했대놓고 매일 술이요 매일 술이.
1: 야.
0: 어마 요 술에 떨어져 나서야고 뭐. 오야 요 어디 사람 얼굴이 요 사람 얼굴이 완전히 콩물로 죽물로.
1: 야 예? 이거 정말
0: 원래 탈색인데다가.
1: 야 정말, 정말 이 말하는 거 봐라 이게.
0: 덤보 지금으로서 젊은 사람들도 술 무리하게 마셔서 팍팍 쓰러지는 판에. 당시 내일 머리면 60이요 60이
1: 야,
0: 정신 차리셔서
1: 내 무슨 매일 술을 먹기 싶어 먹소.
0: 그래
1: 나도 방법이 없어 술 먹소. 아이고
0: 방법이 정말. 없어서 가만히 보면 얘 그래서 얘 당시 술사에서 가서 바람 잡수지다 얘.
1: 얘 무슨 바람 잡는다고 이래.
0: 덤보 지금은 얘 술사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생기면 같이 마신 사람이 법적 책임진단다.
1: 이거 도둑.
0: 거기서도 덤보처럼 이렇게 가서 술을 찌익세게 권한 이런 사람이 법적 책임이 더 크단다.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서 알아서야 저세 먹을게. 알았지?
0: 정말인가?
1: 정말이요. 아 그나저나 야 너 설이라고 온다는 게 어째 소식이 없는가?
0: 누기?
1: 야 누기긴 누기게 해서 채채발이지.
0: 채채발이? 해요? 가는 어째 온담까?
1: 야 이 말하는 거 봐라 가 설이라고 어째 어째 오겠어.
0: 엄마 왈라 왈라
1: 어째?
0: 아이 왈라 아이지 뭐 내 저 안에 비싼 거 치우면 되지.
1: 어째 어째 어째 나 가져가면 얼마 가져간다고 또 이래요.
0: 어우 돈은 벌라 그럴까? 그래서 어묵 어째 막 가는 거거든?
1: 이게 제음은 남이요 아깝소?
0: 어, 아이 보모 궁금하고 정작이 어머 그저 왔다 이거다 희귀 건드렸다 희귀 건
1: 이거 정말 이거 아 설이라고 온다는데 오기서부터 더더더더더더더
0: 이게 다 잘못하지 다 잘못하지 이거도 겁다고 저 습관 더럽게 고쳐가지고 야,
1: 정말 지
0: 서모 어째 다 저번에 장부집 한다 해서 또 10만 가져갔지?
1: 야 10만 줬지 뭐 지금
0: 후에 또 서당집을 한다 해서 또 15만 가져갔지?
1: 15만? 줬지 뭐
0: 어째 장부집하고 서당집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돈을 자꾸 가져가는 거 말인다
1: 그치 또. 어찌겠어 글쎄 그거
0: 너무 내 말에 또 돈 줬지?
1: 야 가딱 바쁘다고 돈 딱
0: 예?
1: 아이 줬지 뭐 제 모르게 아이 줬지 뭐 내가 아이 줬지 아이 줬지
2: 형님! 형님! 어우야 화나다 야 인자 화나
1: 야
2: 어제 가면 전화 고마 저 누배는 아리랑 노래 교실에서 뵈서 본 것 같은데 맞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이렇게 저리 인사하러 왔을거만.
1: 왔다 왔다
2: 야, 아이고야 형님
1: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2: 아소,
1: 야 왔어
2: 빨리,
1: 어째 어째
2: 아소,
1: 어째
2: 어째 얘는 세배부터
1: 야 세배부터 야야야야야야 야 어째래 야 감사하다 야 그래 뭐야 너도 새해
2: 쓸데없는 말 하지 마고 빨리
1: 쓸데없는 말이래
2: 현실적인 거 달라 현실적인 거 빨리
1: 야 어따 준비했다.
2: 잠깐 보자. 여 두께면 한 3,000원 될 것 같다.
1: 여기 귀시여 귀시.
2: 형님은 저 잡힐게.
1: 어째 어째
2: 형님은 어째.
1: 됐고. 어째.
2: 사랑하는 아줌마.
1: 어째.
2: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았다.
0: 어째
1: 그래.
2: 빨리
0: 어째.
2: 무슨 있어 없어.
0: 야. 하나 받은 데 주고 또 받게. 확 하나래 정말.
2: 확 하나래.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야, 무슨 어째 이리 했다니? 무슨 일이 큰가 봐.
2: 내 입은 소리에 조금 신경 썼어.
3: 신경 써야?
2: 야, 신경 많이 썼지.
3: 어, 무슨 이게. 그래. 이거 고추 말린 게 나?
2: 야, 고추 말린 게.
0: 고추?
3: 그렇지. 까지 말린 게?
2: 그렇지, 까지. 끼다, 유진어요. 신에서 보고 죽겠다.
3: 이게 무슨 오이?
2: 오이, 옳지.
3: 야, 이게 묵기?
2: 묵기, 야.
3: 어째, 다야, 이게?
2: 야, 다야, 다야, 됐어, 됐어.
0: 야!
2: 더 많은 거 팔아지 마.
3: 어째?
0: 어. 우리 토끼야. 어?
2: 어째?
0: 야! 니가 먹다 했으면 소키고 어찌다니게 소고기는?
3: 소고기는?
2: 아, 돌 가자니 재물을 싸먹으면 되지.
0: 이게 뭐
2: 어째 그 이게 둘이 한 1년 먹을게요.
0: 육천의 뭐 성나지 하나 잡겠다.
1: 됐어 됐어 됐어. 였어 였어 였어.
2: 빨리 빈장이 였어.
1: 였어
2: 였어. 야 빨리 빨리.
1: 야 태호 여기 어째. 야 그거 내 몇 번 먹어 입었다. 야.
2: 오지 마.
1: 어째. 야, 채영아.
0: 내 모르겠죠, 비.
1: 야, 이 채영아야.
0: 이게 바람 한 점 날겠다는 그 전설 속에 뼈비.
1: 야, 채영아, 어째, 야, 이거 잘.
2: 야, 기차다, 야.
1: 야,
2: 이거 있구요. 목장에서 서로 방목했으면 바람 날끼고 따뜻한 게 영적이지.
1: 야, 이거 목장.
2: 여러분, 맞습니다.
1: 야,
2: 어떻습니까?
1: 야, 이거 나이디들.
2: 네, 저래.
1: 어때? 야, 이거 보소라. 야, 누나 나오겠다. 야. 태영아.
0: 멋있습니다. 봐봐. 형님의 이어수령 덕분아.
1: 닥쳐.
0: 형님에게 한번 기분 샀어.
1: 닥쳐.
0: 게임이 어디서 내볼까?
1: 닥쳐.
0: 야.
1: 어째?
0: 니 그거 먹어볼게.
1: 어째?
0: 니 그거 먹어볼게.
1: 야.
0: 먹고서.
1: 야, 가만. 야, 태영아. 벗어난다.
2: 무슨 거
1: 벗어라 이거.
2: 아, 형님 이제 나 줬지 그만요.
1: 야, 뭐지?
0: 도모 이제 줬을까?
1: 네, 이제 줬답대.
0: 이제 줬답대.
2: 야, 어떻게 올 뻔하죠? 집에 왔자 죽을 수
1: 있어. 야, 이거 야.
0: 도모 좀 줬을까?
1: 뭐, 나도
0: 줬는데. 어떻게 이런 올 뻔하?
1: 어째?
0: 야, 어째? 이거 벗어라. 네 얼굴까지 까는데 도만 이거 죽을래?
1: 야, 여보.
2: 야, 형님 우리 집에 온 거 맞죠?
1: 정리하다, 정리.
2: 야, 정리 차려. 제대로 말아. 제대로 말아.
1: 야. 이건 네 일단 벗어라. 이거 벗어라.
2: 어제.
1: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거 벗어라.
0: 먹는 거이랄까?
1: 어서 벗어. 내 어깨 잘 안 줬어. 벗어라 벗어라.
2: 싫다.
1: 어째 야. 이거 벗어라. 야. 아, 요거. 그렇게... 야. 대를 벗어. 대를 벗어.
2: 그렇게
1: 야.
2: 가겠다, 가겠다.
1: 벗어라 벗어라. 야 벗어라. 벗어라. 나를 갈 때. 나를 갈 때.
2: 갈 때? 내 저렇게 집을 가겠다.
1: 야. 누가 안 된다 참아. 야. 일단 벗어. 나를 갈 때. 갈 때.
2: 욕심 난다.
1: 야 벗어라. 어서
2: 할때 해줬다 봐라.
1: 벗었지. 야, 저 앉아.
2: 비대.
1: 니 어디서만 왔다 하다. 야, 언제 또 이래.
2: 아드만. 어째서 형님하고 하와 이렇게 틀리고. 내 못 달라면 좀 속 시원지.
0: 야!
2: 어째?
0: 잔 아래. 이쪽 가자. 앉아라!
2: 서마이 들어가.
1: 앉아라.
0: 앉아라. 확 차놓기 전에 앉아.
2: 아, 취소. 알아.
1: 앉아.
0: 야. 니 어제 자꾸 나로 아줌마니 어제 매부를 자꾸 해님하니 니 오늘도 말 고쳐라 설날 더 누나고 해님이고 매부고
2: 누나
0: 아무튼 들을 뜻이다 알았죠?
2: 다광 무슨 말인 건 안 말아
1: 알았지
0: 아줌마 해봐라
1: 이거 야 우리 평화롭게 얘기하자 무슨 매부고 뭐 해님이고 이렇다 앉아 야, 이거 숨
2: 들어 이 집 올 때마다 왔다 했다
1: 야, 니 왔다 앉아 니 그래
2: 진짜
1: 안서, 야, 니 거의 용수랑 같이 목장하고 어찌나던게 어떻게 잘 되지?
2: 잘 되지.
1: 소랑 다 크지?
2: 완전히 대박이지.
1: 아, 대박이라지.
2: 대박.
1: 그래, 용수랑 잘 있니?
2: 용수 잘 있지.
1: 어째?
2: 아, 용수 잘 있다면 이게 아이들다.
1: 어째?
2: 용수? 지금 용수를 말하고.
1: 야, 어째?
2: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
1: 어째?
2: 용수라
1: 어째?
2: 아다다다다다다다
0: 야!
1: 어째?
2: 어째?
0: 니 아다다다다 옷 빼놓고 말라
2: 어째?
0: 슬픈 샤미 소리 니 아다다다다다 이라고는 돈 달라더라 그래 어째? 빨리 말해라 어째?
1: 야 용수 어째서?
0: 박차놓기 전에 빨리 말해라
2: 야 그 말하는데 뒤골 딱 쳐놓게

0: 차 때문에 저길 갖다 두고 있는데
1: 어째?
0: 이거 어쩌나 어째? 영수 가게 앞에서 쓰러졌다 아이가
1: 어째?
0: 내 급히 달래가 봤다 영수 다 끌어안고 본 게 어. 저거 어찌나 어찌나
1: 어째?
0: 어? 숨도 없고 맥박도 없고 다 없다
1: 이야,
2: 어떡해.
0: 정말 내 눈앞에서 영수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정말 어쩔 바는 모르겠을 때 정말
2: 야,
0: 어쩔 바는 모르겠을 때
1: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영수 어째 그렇게 돼
0: 그래도
2: 야 나야 아깝다 영수
1: 가야 내 내려가면야
0: 그렇지
1: 매우 이놈의 아녀석이
2: 그렇게
1: 돌돌 떠나네
0: 아니 너무 슬퍼 하지 마 이런 내가 놀란다고 말했지 놀란다고
2: 용서 투자금 빼겠다대
0: 투달래
2: 옳구나 또 더이구나 야 이건 심한 이지만 가도 될 일이 아니다 야 오야 우리 또 영업다 또 영업다
1: 야야야야야야 모습 하나 팔면 된다 이 무슨 아이고
0: 모습아
2: 야야야야야
1: 모습아 어째
0: 모습아
1: 모습아 어째
2: 모습아라
1: 내 집 모습 봐야 납디.
2: 뽑을 때 모습 봐야
1: 납디. 오, 야, 야, 야, 야, 야. 어째?
2: 100병 말걸래.
1: 100병만, 500병 봐. 오,
0: 200병 말걸래. 모습 봐야 살았다.
1: 좋고.
0: 그래.
2: 그렇게 비와뒀단 말인가?
1: 비와뒀기 전에 무슨 새로 졌지?
0: 나는, 어. 나는
2: 새돈은.
0: 새돈은. 새돈은.
1: 자, 자, 야, 야, 야, 야, 야, 야,
2: 야. 야, 야. 아, 나비야.
0: 나도 살아야겠다며.
1: 야, 나도 살자, 야, 야.
0: 야, 죽이지.
1: 야.
2: 무슨 작은 게, 큰 게,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2: 야, 야, 야.
1: 무슨이야. 죽은 용수 아깝지. 그까이 뭐, 쓰고, 더 이거 무슨. 다 이렇다.
0: 아, 가면서, 가면서.
1: 어때?
0: 근데, 너 용수 죽었다빼?
1: 야. 니 무슨 소리야? 니 여기로 오라.
0: 아이,
1: 영수 이제 죽었다며.
0: 아, 말이 영 별한테 돌아간다?
1: 어째?
2: 야, 봐라.
0: 둘이 말은 어째 어째 영수 죽었다고 영수 어쩔걸래?
2: 니 이제 아다다다다 하면서 니 눈앞에서 니 죽였댔어.
0: 내 죽였다고? 어? 내 어디 아다다 하면 영수 내 눈앞에서 죽었댔어.
2: 어?
0: 아다다다 그래. 하면 내 눈앞에서 쓰러졌댔지.
1: 야, 영수 안 죽어?
0: 죽긴 내 애들 무슨 죽어?
2: 알았지.
1: 안 죽어?
0: 안 죽었지.
1: 야! 내 모습 봐, 이놈!
2: 내 모습 봐. 너무
1: 야
2: 간다 봉사
1: 이거야 정말 좀 야
0: 어제
1: 머스파인데 그래 어떻게 아 머스파인 게 아니라
0: 어제 뭐
1: 영수 너 어떻게 살아났다니 야 빨리 말해라
2: 빨리야
0: 야 형님의 이따 한번
1: 다음이 나한테 알 때 니 그래
2: 빨리 말해라 야
1: 빨리 말해라
0: 또 혈압으로 갈까봐 그래지 그치 걔는 탁 쓰러져 있을 때 마침 야 급진이 이사 지나가다가 심장암만 한 게 살아났다 아이가
1: 뭐?
2: 이 무식한
0: 심장암아
1: 그게
2: 아니다 심폐소생술
0: 폐 되게 내 생활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1: 어 그렇지
0: 아줌마 유생학교를 다녔지
2: 어?
0: 그때 중자이던가 아줌마 나 그거 배워줘 야 사람이란 건 모르겠더라
1: 야 정말 네 생각 잘했다 야 그게야 사람이란 정말 모른다 야 그거 배워도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다
0: 맞다
2: 이 심폐소생술이란 건 이 사람이 심장하고 폐기는 이 탕 멈춰서 하는 응급 처치다
0: 그렇지
1: 어째
2: 뭐할까
1: 어째
0: 뭐
1: 어? 어제 또 내야, 야.
2: 그만,
0: 이제, 빨리 밖에 누구 있어?
1: 여, 제발이, 뭘 수발 같은 게
0: 정말 어떻다고?
2: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먼저,
1: 이
2: 호흡하고, 맥박하고 확인해서 없으면, 여왕의 손에서, 구찰 본다.
0: 구찰 본다.
2: 땅땅한 바닥에 환절로 피고, 여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가슴 위로 말아 올리고,
0: 땅땅한
2: 바닥에 올리고, 여 부위로, 5, 6cm 깊이로, 여 가슴뼈 아래 부위를, 101분의 100 내지 120의 속도로 01, 02, 03
0: 속도로 한번 한번 해볼게요
2: 야! 야! 제동치야 제동치야
0: 한번 해본지 언제
1: 야 갈비뼈 나가겠다 야야
2: 사람한테
1: 무슨 힘
2: 소리졌어 너무
0: 야 지나가내려고 힘차다 야 내 니 동생이다
2: 어째 이렇게 저리 없니 어째 저리 없니 이렇게 어째 행패 없는가
1: 내가 이건 무슨 소리야?
2: 야, 내려봐. 이참에 정리하자.
1: 뭐 또 정리다?
0: 죽어 정리하고.
2: 넌 우리 뒤에서 돈 가져가기 마고. 어째 너는 가져온 법이 없니 너는? 어? 네 그돈 다 어디다 비벼먹어? 어?
0: 비벼먹어. 나도 그동안 돈 벌었어.
2: 가난해. 네 그래 그돈 어째?
0: 지부지 지부.
2: 지부? 야, 네 혼자 살면 지부 두 채씩에서 뭐하니?
0: 어? 누나가 매부 지부졌어.
2: 잘했어. 매부 누나 지부졌다. 어? 아이고 정말.
1: 이제 뭐라니?
2: 몇 분도 나 지붕?
0: 누나하고

0: 다 찌부졌다. 누나가 매번 계속 말했대. 이제 늙으면 고향 가서 살기 쉽다고. 네, 그래서 그동안 번 돈이랑 매번 데서 가져간 돈이랑 합쳐서 찌부졌어. 집 앞에는 우리 매부 좋아하는 양상 짓고, 결국 누나 찜질방도 좋아하지. 황토 찜질방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래.
1: 아가.
0: 나도 다 안다. 누나하고 매부 자식도 없이 나를 동생처럼 자식처럼 생각해 주는 거 내 어쩜 모르겠니. 그래서 저기 우리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이었대. 누나 나를 뒷잔등에 엎혀서 나를 다려온 거 내 그거 어째 모르게 나 다 안다니까. 계속 타게 집 열쇠다. 몸부터 또 들어도 될게.
2: 손, 야, 참.
0: 손 다 돼.
3: 야.
0: 설 다 채워.
3: 야.
4: 저모. 채워. 어디 간가?
5: 설이라고 아 왔는데 온종일 돈. 하긴 잘한다. 채홍아. 야 채홍아.
4: 기부실 땅 거 언녕 말하기. 극찬하리. 채홍아. 해님이 같이 가기셔.
6: 거품 뱀님의 감상했습니다. 이래서 혈육은 혈육인가 봅니다.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요. 누구나 바람 맞으며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과 함께하면서 가끔은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프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바탕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바탕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악보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0: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도.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시 올라갑니다. 잠시라도 더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자 다시 2절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윤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택한 복수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외과의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숨막히는 추리와 수사가 펼쳐집니다.

0: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으스러지게 앉고 있었다. 그녀 몸에 자신의 흔적이라도 남기려는 듯이 더욱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내버려 두었다. 한참 지나 준호 팔을 풀고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났다. 별안간 준호는 낯선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녀가 이대로 등을 돌리면 돌아설 것 같지 않았다.
1: 가지마!
0: 준호는 윤희를 잡으려 했으나 몸이 나른해나며 움직이지 못했다. 온갖 힘을 다해 겨우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으나 이번에는 손까지 말을 듣지 않았다.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는 준호의 손에서 윤희의 하얀 팔이 라틴어로

0: 뛰어갔다. 준호는 길게 심호흡을 했다. 여름 열기에 지글지글 끓어오른 아스팔트 냄새가 코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가 남긴 샴푸 냄새와 땀 냄새는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었다. 준호는 제자리에 못을 박고 윤희가 건네던 길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안녕이란 말을 했던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게 의식은 흐리터분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유가 똑똑하면서도 멍청해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시나리오는 다시 써야 했다. 같은 공간 속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소파에 마주 앉아 태민의 오만한 태도와 거부감이 드는 그 눈길을 보기 전까지 준호는 그래도 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본래의 생각을 부정해버린 건 윤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였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했으나 그의 입은 의도와는 달리 일자로 꾹 다물려져 있었다. 준호는 윤희가 앉았던 소파 자리에 앉아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침울한 음악을 들었다. 침울이란 단어를 쓰기에 첼로 소리는 우아하고 섬세했다. 그 경음악은 아까 집에 들어설 때부터 들리던 거였다. 축음기 바늘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검은 원반형 레코드 위에서 기록된 음을 하나하나 찾고 있었고 구릿빛 스피커는 가끔씩 찌룩찌룩 소리를 내면서도 그 음들을 완전히 악보로 토해내고 있었다. 오래된 축음기인데 어디서 구했어요?
1: 윤희가 선물했어요.
0: 레코드도?
1: 그건 제가 골랐고 취미가 펑크라면서요.
0: 이런 장르는 아니죠. 펑크 음악을 하는 태민에게 이런 곡들은 어떻게 이해될까? 준호는 묵직한 첼로 음악에 자기만의 감수와 해석을 보탰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라는 식의 우울함이었다.
1: 음악 좋아해요?
0: 싫지는 않죠.
1: 그건 좋아한다와 싫어한다의 중간쯤인가요?
0: 비슷하죠.
1: 비슷하다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0: 태민이는 방울도마도 반조각을 입안에 넣고 씹으며 준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윤희가 한 번도 도마도에 입을 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냈다.
1: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0: 왜 그렇게 얘기하지?
1: 음악은 그쪽한테 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에 들어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비위 안 맞춰도 되고.
0: 비위? 누구를?
1: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길을 써봤자 부모 손바닥 아니고 기대에도 못 미치지만 그 호강은 누리고 싶고 아닌가요?
0: 허튼 소리.
1: 돈 걱정은 안 해도 여직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길만 걸었잖아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마련해놓은 사장 자리에 앉을 거고 게다가 요즘은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다른 회사 사장 따님하고 맞선을 마련했다면서요. 소위 재벌 사이에서 하는 결혼이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정해진 결혼식에 참가하고 싶어요?
0: 내가 무슨 상관이야?
1: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된 인생을 걷는 건 정말 끔찍해요. 유학을 가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도 그 때문이죠.
0: 아, 그만해.
1: 그런 고민을 어떤 사람들은 술로 해결하지만 당신은 음악으로 풀려하죠. 그 마음이 컸던 만큼 그 중에서도 과격한 펑크를 고른 거고요. 어찌 보면 당신은 가짜 펑크예요. 생활 자체도 그러하죠.
0: 그만해.
1: 그래서 당신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걸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0: 그럼 넌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1: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멀어요. 훨씬.
0: 준호는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다. 안쪽 벽에는 수십 개의 와인들이 큰 벌둥지 모양을 한 나무틀에 끼워져 주인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이 가는 대로 한 병을 꺼냈다.

0: 있었다.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가야 바르바레스코였다. 로비빛의 베리나 장미향기, 상큼한 맛과 찰싹 들어붙은 떫은 맛이 매혹적인 레드와인 바르바레스코는 그 옆에 풍부한 감귤향으로 마시기도 부드러워 인기 만점인 호주의 화이트와인 옐로우테일 샤도네이에 비해 너무 파워풀했다. 뒷맛이 산뜻하고 상큼해 채소나 생선 같은 담백한 요리에 어울리는 화이트와인보다 레드와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향도 풍부하고 맛도 깊어 육류 요리에 더 잘 어울렸다. 의외로 준호는 그 와인들을 모두 지나쳐서 프랑스 카오르의 샤또 오먼프레지아를 골랐다. 맞춤한 가격에 농후한 색깔로 블랙 와인으로 불려오는 몬프레지아. 그것의 특징은 바로 균형이었다. 와인 검증에 적용되는 볼륨감이라든지 단맛, 시큼한 맛, 넓은 맛의 로스트와 바닐라 향기, 섬세한 탄닌도 들어간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추어 궁극의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랬다. 준호는 언제나 그런 것을 추구했다. 균형이 잘 잡힌 윤희를 사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준호는 윤희의 육체로부터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갖고 있는 균형이 깨지는 것을 싫어했고 또 어떡하나 지키려고 했다. 그런 것들은 깨져도 자기 손에서 깨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는 코르크 마개를 뽑아 두 잔을 따르더니 한 잔은 태민이한테 내밀었다.
1: 생활은 와인과도 같죠. 정답을 위해서 치얼스.
0: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논해? 너 따위가? 태민이가 팔을 휘둘러 준호 손을 후려쳤다. 유리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검붉은 액체가 벽에 뿌려졌다. 태민이는 성차지 않아 준호 앞에 바토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네가 뭔데? 어? 준호가 주먹을 날렸다. 매 한 대 안 맞고 자란 태민이는 차분하게만 보이던 준호가 먼저 주먹을 쓸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지 잠깐 멍해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도 주먹을 날렸다. 소형 싱크대에 엎어진 준호는 손을 뻗어 칼고지에 꽂혀있는 날카로운 것을 집어들고 휙 돌아섰다.
1: 윤희를 놔줘!
0: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1: 충고는 기회야. 하지만 경고로 변하면 그 뒤에 따르는 건 벌밖에 없지.
0: 그래, 어디 한번 찔러봐.
2: 준호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벌상이 넘어지고 벽에 부딪혀 와인잔이 깨지는 사이에도 우울한 첼로음은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그 음들은 넘어진 걸상다리를 감돌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기도 하고 조각난 와인잔에 머물다가 서로 엉켜버린 그들의 몸물을 스쳐 지나 구리빛 스피커로 돌아갔다. 일요일은 우울해요. 잠들 수 없는 시간 속에 저를 둘러싼 그림자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요. 당신을 데려간 슬픔의 검은 마차에서 작고 하얀 꽃들도 더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겠죠. 천사들은 당신을 되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께 찾아간다면 그들이 화를 낼까요? 태민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랴부랴 손잡이를 들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반들반들한 복도에서 미끄러 넘어지자 놀란 얼굴로 뒤돌아봤지만 누구도 없었다. 네 발걸음으로 하며 허겁지겁 일어나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준호는 집 밖으로 따라 나오지 않았다. 준호랑 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윤희의 기분은 엉망으로 됐다. 그는 구석 쪽을 차지하고 앉아 두 눈을 감았다.
3: 우리 언제 만났던가?
2: 둘은 2년 전에 만났고 작년 여름에 부쩍 가까워져 가을부터 데이트를 시작했다. 라디오 소설 마지막 퍼즐. 원작 최국범, 극본 장선자, 해설 최림, 배역의 김혜연, 최림, 강성주, 제작의 최림.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쇼폼 드라마에 푹 빠져 며칠째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비스듬히 놓은 채 화면에 몰입하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탓인지 어제부터 목과 어깨 주변에 자릿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약한 전기에 닿은 것처럼 알지그은하고 자릿한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심하게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신경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몸의 감각에 의식이 쏠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자릿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의사를 찾아 침구를 해서야 자릿한 느낌이 호전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리하게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는 나쁜 습관은 당장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자릿하다입니다. 전기에 닿은 듯이 알지그은하고 자릿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강하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알지근한 감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몸의 신경 부위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따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 미세하게 거슬리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릿하다에는 뻐근하게 자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산책을 길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 근육이 뭉근하게 뻐근하면서 곳곳이 자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앉았다가 일어나 걸으려 할 때마다 다리가 자릿한 느낌이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자릿하다는 과도한 활동으로 근육이 피로해졌을 때 느껴지는 뻐근하면서 은은하게 쏘아오는 감각을 잘 표현해줍니다. 비슷한 통증 표현인 따끔하다와 구분해보면

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끔하다는 짧고 강하게 찌르는 느낌이라면 자릿하다는 지속적으로 알찌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감각에 어울립니다. 신경성 불편함부터 근육의 피로통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몸 곳곳이 알찌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릿하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대신 자릿하다를 사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신체 감각을 훨씬 정확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0: 습금총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유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1: 습금총 주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국왕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제12차 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전국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협 조항군사위원회가 17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위대한 막수주의자이며 위대한 무산정협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이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위대한 위협에 걸출한 지도자인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은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강택민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추모하고 강택민 동지의 고귀한 인품을 깊이 학습하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이 중국 독재 사회주의 위협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도록 경계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촉 상무위원인 조락재, 왕호령, 재기, 정설상, 리희와 한종 국가부수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대 상단에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 회표가 걸려있고 뒤쪽 배경막 조항에는 강택민 동지의 대형 초상화가 그 아래에는 1926년부터 2026년이라는 표식도 걸렸습니다. 이 총 통로 상단에는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도리에 굳게 뭉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며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 전략을 견제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라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대회는 장엄한 국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강택민 동지 일생은 빛나는 일생이자 전투적 일생으로 그는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다 바치며 평생을 분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치 문명, 정신 문명 건설과 당 건설에서 세계

가 주목하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이끌고 추진했으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위대한 위협을 소화하고 전면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인민창월의 전반조 초유사회를 실현하고 중국 특세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당, 전군,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의 진심 어린 애대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70여 년의 혁명 생애, 터키는 당 13기 4차 전원회의 이후 당과 국가 위협이 거대한 성취를 이룩하도록 추진한 위대한 실천 속에서 강택민 동지는 막수의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지략과 웅대한 포부, 핵심적 역할, 지도 예술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영원히 학습해야 할 가치 있고 영원히 우리를 전진하도록 경계하는 거대한 인품을 수립했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공산주의 리상에 대해 굳건하고 변치 않는 자세를 가졌고 당과 인민에 대해 무한히 충성했으며 당과 인민의 위협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할 것을 굳게 맹시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처럼 확고한 그의 정치적 신념을 학습해 초심을 잊지 않으며 사명을 명기하고 막스주의에 대한 신앙,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독재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과 전략을 견지하며 자각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굳건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이 중국 독색 사회주의 위협의 튼튼한 지도 핵심으로서야 항상 자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시종 일관 인민의 입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안위와 고락을 걱정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利益에서 출발하여 사업을 배치하고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진실하고 깊은 인민 지향적 정서를 학습하여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올바른 취적관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공복 의식을 강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에 의지하여 역사 속 위협을 창조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시대 발전의 요구와 실천 발전 수요에 순응하여 리론 혁신,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문화 혁신, 기타 지분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그의 혁신 정신을 학습하여 막스주의 기본 원리를 종국의 실정,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며 막스주의 종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전 당과 전 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경제 사회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목표가 원대하고 시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중국과 세계 발전의 대세,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사고하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중요한 조치를 통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도 있고 위대한 전략적 사고를 학습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내 겪어본 적이 없는 대변국을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통과하며 5위일체 총체적 배치를 통일 계획하고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전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의 관태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하는 긍정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와 관건적 시각에 과감히 결측하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갓난 신고를 극복해 현대화 건설을 위해 광활한 공간을 개척하고 량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그의 담략을 학습하여 오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 사고방식을 가지며 발전과 안전을 도달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강인한 투쟁 정신과 탁월한 투쟁 실력으로 고신풍랑은 물론 질풍노도와 같은 중대한 시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계획을 단호히 수호하고 경제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세 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장기적인 노력을 거쳐 당과 국가 사업은 홍성하고 번창하며 신주대지는 안녕하고 상소로우며 이민들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조망이 펼쳐지고 여러 세대가 뜻을 이어 분투해온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당장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쳐 종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도록 위해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분발 향상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초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중국 인민의 더 아름다운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종합민족의 더 장엄한 화폭을 펼쳐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조지할 때 습군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회고하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면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택민 동지의 고귀한 인품을 체계적으로 규납하고 강택민 동지의 바위처럼 확고한 정치적 신념, 진실하고 깊은 인민지향적 정서,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신정신, 힘도 있고 원대한 전략적 사고,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담략을 참답게 학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설은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체득하며 참답게 관찰하고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야 합니다. 습권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견제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대회는 장엄한 국제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왕이 윤료, 석태봉, 류국종, 리간걸, 리서뢰, 리홍충, 하립봉, 장국청, 진문청, 온가보, 가경림, 장덕강, 유정성, 류전서, 왕향, 리람청, 정경홍, 리장춘, 하국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료, 중공장 서기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전국종협,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동지와 지도자 직무에서 은퇴한 동지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 당정군 인민단체 각 부문과 북경시 주요 관계자, 각 민주당 파주왕, 전국 공창업자 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북경에 있는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재경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정협 상무위원, 로 간부, 로 동지 대표, 강택민 동지 친조, 과거 신변에서 근무했던 인원과 고향 대표, 강택민 생평 사상 연구 토론회 참가자 대표, 수도 각계 대종 대표,
북경 조던부대 장병 대표 등 6천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0: 대회 시작 전 습군 평동 지도자들은 강택민 동지 친족을 친절히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1: 8월 17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귀국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엄중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령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인민이 비련코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리라 믿습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하심 왕국의 압둘라 2세 국왕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8월 17일 국무원 제12차 전원회의를 조제하고 당면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로 사상과 행동을 동일하고 재반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제를 완수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방면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어갔으며 성장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내수 부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일부 업종과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전 목표에 집중하여 기존 정책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증량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최적화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행의 첫 해라며 계획의 현지화를 처음부터 착실히 추진하고 계획이 각 분야 업무를 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운행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6대 인프라망 건설 시행 방안의 리행을 다그치고 투자와 융자 기재를 혁신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을 협력 추진하고 정책 자원의 경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 자금 사용 진도를 신속히 끌어올려 조기에 실물 자금량을 창출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력하게 촉진하고 신흥 분야, 신형 인프라, 소비 승격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지원하고 대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고 국제 경제 무역 호혜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흥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물 경제의 토대를 잘 다져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업무를 착실하게 잘 수행하고 취업과 소득 증대에 힘쓰며 공공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리제구 민중의 기본 생활 보장과 복구 재건을 강화하며 규모성 빈곤 재발과 빈곤 발생 방지라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발전과 안보를 더 잘 통합하고 위험부담 해소,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사회 발전 업무는 각급 정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기풍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실무적으로 올바른 지적권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학습 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책, 실용적인 업무,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바른 길에서 혁신하고 개혁적 사고와 혁신적 방법을 활용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공무원 전원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신강 생산 건설 병투한 관계자들이 영상 방식으로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0: 강택민의 생평과 사상 연구 토론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종공장 정초욱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석인 채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석이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습금평 총속의 종료 연설 정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사상과 숭관 풍모를 계승 발행하며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추어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연구를 심화하고 확관 신념으로 끊임없이 분투하고 엄중하게 학문을 다스리며 실사구시와 혁신을 추구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새로운 더 큰 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기소기는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당의 전면적 지도 원칙 견지의 중요한 의의에 대한 의인식을 더 깊이 하고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결부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견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고품질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종합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확고한 문화적 자부심으로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융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 발전의 길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리소리가 회를 주재하고 석태봉, 류국종, 장승민, 곡청산, 신장성이 선회 발언했습니다. 팽총화와 왕동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일본 도쿄 전력회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제22차 오염수 해양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총 방류량은 약 8,000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르단 압돌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압돌라 2세 국왕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분야의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발전과 경제 진보를 촉진하는 글로벌 모범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상무 협력을 확대하고 요르단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압돌라 2세 국왕은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요르단과 중국 양국의 관계는 양측의 공동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돌라

0: 이세 국왕은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무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범위가 무역 투자, 기반시설, 교육, 의료보건,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요르단 공공 부문 능력 건설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요르단 공공 민간 부문의 수천 명 인원이 중국 정부가 제공한 양성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투자는 요르단의 에너지 자급 자족과 다원화 전략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요르단은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관광, 민간 항공 등 더 많은 분야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돌라 2세 국왕은 지역 제조업과 수출 중추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요르단의 전략적 위치, 자원 여건, 청년 인재는 중국의 경제 실력과 기술 우위, 글로벌 영향력과 결합되어 쌍무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요르단과 중국은 영화, 드라마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막대한 발전 예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뛰어난 제작 능력과 독특한 특색을 지닌 촬영지를 바탕으로 요르단을 중국 영화 산업의 촬영 최우선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정세와 관련해 압돌라 2세 국왕은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핵심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고 폭력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 부정적 영향이 지역 밖으로까지 넘쳐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압돌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이 지역 정세 완화에 계속 주력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의 조정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자신의 광범위한 국제적 영향력과 국제적 발언권을 활용하여 두 국가 방안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할이 점차 구현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랍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압돌라 2세 국왕은 이 오랜 관계가 지역 위기와 정세 변화의 시련을 견뎌왔고 양측의 실무 협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서로 항상 공동 리익을 추구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랍 국가와 중국 간에는 여전히 발굴할 수 있는 거대한 협력 발전 예비가 존재하며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많은 점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압돌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 그림,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각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문 강변의 변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기쁜 뜻을 새겨봅니다. 대열 특별 프로그램 평로그림 10근평이 좋아하는 전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빈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기 프로그램 제목은 꿈결에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너다입니다. 이는 남송의 애곡시인 윤유가 지은 11월 4일 풍무대사기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바로 밤새 바람과 빗소리를 들으며 누웠는데 꿈결에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넜다라는 구절인데요. 습근평 종석이는 2014년 10월 15일 문예실무좌담회에서 육류의 이 두 식구를 인용해 애국주의는 중화의 아들딸들을 단결 분투하도록 감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우리를 감화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적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과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반드시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기간 내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신속히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강군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거를 함께 해설하고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해보겠습니다. 본기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고학원 강영연구원을 모셔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군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확립하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실행함에 있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근대 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이 위대한 꿈은 바로 강국의 꿈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 꿈은 바로 강군의 꿈입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 강군의 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해야 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 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를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습근평 종석이는 아주 다양하고 훌륭한 논술을 남겼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 中国维护世界和平的决心不会改变。中华文明历来崇尚以和邦国，和而不同，以和为贵。 中国孙子兵法是一部著名兵书，但其第一句话就讲：“兵者，国之大事，此生之地，存亡之道，不可不察也。”其要义是胜战，不战。几千年来，和平融入了中华民族的血脉中。
2: 방금 들으신 내용은 습근평 주석이 2017년 1월 18일 UN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라는 기조연설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이며 민중의 생사에 관계되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길이기에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인용한 고전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할지 이번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 남경사범대학 력파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이며 민중의 생사에 관계되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길이기에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손자병법 시계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국가대사인 전쟁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보상이고 억만 대중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해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모사는 전쟁을 국가의 운명, 대중의 생사와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지위로 승격시켰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전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은 작전 예술과 전쟁 법칙을 다루었지만 결코 구체적인 전술 차원에서만 전쟁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견지에서 전쟁 문제에 대한 경거망동과 성급한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손자병법은 첫 구절에서 전쟁을 신중하게 대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을 전반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0: 에 대해 신중성을 기하는 것은 전쟁 문제에서 신중하게 결책함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장수는 원한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이 국가의 생사 존망과 관계되므로 반드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전이란 군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심지어 강대한 전략 억지력을 보유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군대가 강해야 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0: 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문강변의 변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중국 장백산 동족 기술과 도문강 하류에 위치한 변강도시 도문은 통상구와 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길이가 60.3km인 국경선을 따라 자리 잡은 도문 역내 변강마을은 27개, 주민은 13,000명, 역내 향촌 인구는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변강 지역에서 흔히 겪는 기층 조직력의 약화, 산업 공심화, 인구 류출 등 난제에 비추어 도문시는 당건설로 변강 건설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강을 발전시키며 민심을 응집해 변강을 수호하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강을 안정시키는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흥변 부민과 변강을 안정시키고 굳건히 다지는 실천 과정의 도문은 착실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변강의 향촌 관리에서 분할, 권리와 책임의 달리, 그리고 관리의 약화 등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문시의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당의 기치를 최전선에 꽂고 역량을 최말단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역내 변강 지역을 4개 관리 업무권으로 나누고 시급령도 27명이 책임을 지고 정기적으로 변강 마을을 찾아 현장 업무를 보면서 조정 또는 해결한 문제가 년 평균 420여 건에 달했습니다.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이 뒤처진 변강 마을에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전문 자금을 집중 투입해 촌급 관리 거점을 37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향진의 권리와 책임 사항 322개를 정리해 기층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1 플러스 3 플러스 N 연석 협의 제도를 내오고 향진 당리가 주관하고 종합관리센터, 파출소, 사업소 등 3개 전문 부문이 참여하며 민정, 농업기술 등 부문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협의하고 함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변강 주민이 부유해야 변강이 안정되고 돈 주머니가 두둑해야 민심을 응집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산업 흥변을 근본적 대책으로 삼고 현지 자원에 의지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산업 발전 자금 2억 4,300만 원을 특색 산업 프로젝트 38개에 정밀하게 투입했습니다. 양수진의 경우 촌당 조직과 제약 기업이 수매 계약을 체결해 재배 품종, 수량, 최저 보장 가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배농들이 마음을 놓고 재배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장안지는 집채 산업 배당, 링근 취업, 토지 누진 수익이라는 참여 일체의 소득 증대 모델을 구축해 빈곤 해탈 인구 445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문시는 힘을 모아 도문 특색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길림대학, 길림농업대학 등 대학교와 손잡고 산업학교, 연구소 간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장백산 지역 야생 개암버섯 인공재배기술은 이미 성급과학기술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문계란은 전국 유명 신규 농산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G331 변강개방관광대통로를 통해 86호 비석, 백년불악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색체험, 민속체험, 양생 등 새로운 업태를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인수로 277만 명, 이는 전주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관광 종합 수입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변강 주민들이 집 앞에서 관광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 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수석.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괄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조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발전과 생태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정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리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리번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누계로 20% 감소하고 장강, 황화분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 해역의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09%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루완다 환경단체의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박훈진은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여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 간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선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공명생물다양성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생태문명건설에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입니다. 독일 뮌헨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슈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가능 에너지 체계에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와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를 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위임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버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 발전 전문가 엘레나 라다핀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이전, 인재 양성 과학연구, 생태계 복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법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편찬하는데 실천적 기초와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 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선거규 1000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욱 강한 법치 기반을 쌓았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치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미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법률고문 시릴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입법과 관리 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자핀 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법 시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의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군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군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립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 뒤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 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 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 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훈춘세관이 감독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질에 입각해 감독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지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지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Way Back Into Lov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또 준비한 주제에 맞는 재밌는 에피소드나 경험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나의 어릴 적 꿈은 이런 주제입니다. 나의 어릴 적 꿈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문자 참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는 바로 나의 어릴 적 꿈은이었고요. 여기 나의 어릴 적 꿈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 제 조카가 저한테 나중에 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가끔은 어린 애들의 이런 또 엉뚱함, 네, 이런 엉뚱함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또 너무 재밌게 느껴지는 그럴 때가 많죠.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꿈이 늘 변했었는데요. 어릴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또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는, 네, 꿈이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순간에만 좋아 보였었고, 또

뭔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꿈이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이 꿈보다는 이 직업이 좀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참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릴 때 꿈은 화가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그림만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커서 미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뭐 물론 지금은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있겠지만요, 뭔가 취미로라도 또 꾸준히 계속 네, 좋아하는 이 네, 꿈을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나중에 본인한테도 커다란 뭔가 성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은 기억이 안 나고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어른이 된 지금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어릴 때는 막상 이제 어른이 되면 공부도 이제 안 해도 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그런 또 일들, 그런 또 고난과 힘든 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 오늘 고건의 당신 얼굴이란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품. 아마 소품은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즐겨 감상하실 것 같습니다. 소품 제목은 햇님의 표준어는 형님이고 보통 사투리로 얘기를 할 때 네, 형님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감상합니다.

0: 어쩌는게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쪼기리게 마셨습니까?
1: 아야, 이 샌드야, 설이라고야. 사택에서 손님들이 오는 게, 저 뭐 상해에서야 수단계 왔어 지금.
0: 어쩌노, 한날 다 빼놓고 매수리요 매수리. 어마, 요 술에 떨어져 나서야 뭐, 오야, 요 어디 사람 얼굴이야 사람 얼굴이 완전히 콩물로 콩물로.
1: 야, 예. 이거 정말.
0: 원래 팔색인데다가.
1: 야, 야 정말, 정말 이 말하는 거 봐라 이게.
0: 정보, 지금을 거서 젊은 사람들도 술을 무리하게 마셔서 거서 팍팍 쓰러지는 판에. 당시 내일 머리면 60이요 60이
1: 야, 정신 차리셔서 내 무슨 매 술을 먹기 싶어 먹소.
0: 그래
1: 나도 방법이 없어 술 먹소. 아이고
0: 방법이 정말. 없었어? 가만히 보면 얘 그래서 얘 당시 술사에서 가서 바람 잡수지다 얘.
1: 얘 무슨 바람 잡는다고 이래.
0: 도모 지금은 얘 술사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생기면 같이 마신 사람이 법적 책임진단다.
1: 야, 이거 더
0: 거기서도 도모처럼 이렇게 가서 술을 찌익세게 권한 이런 사람이 법적 책임이 더 크단다.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서 알아서야 자세히 에? 먹을게. 알았지?
0: 또 말인가?
1: 정말이요. 아 그나저나 야 너 설이라고 온다는 게 어째 소식이 없는가?
0: 누기?
1: 야 누기긴 누기겠어. 채채발이지.
0: 채채발이? 해요? 그거는 어째 온단가?
1: 야 이 말하는 거 봐라. 가 설이라고 어째 어째 오겠어.
0: 엄마 왈라 왈라
1: 어째?
0: 아이 왈라 아이지 뭐. 내 저 안에 비싼 거 치우면 되지.
1: 어째 어째 어째 아. 가져가면 얼마 가져간다고 또 이래요.

0: 거거든.
1: 이게 체험은 남이요. 아깝소.
0: 어, 아이고 어머 궁금하고 정작이 어머 그저 와다닥 이거 신기한 것 같다.
1: 이거 정말 이거 아 설이라고 온다는데 여기서부터 더.
0: 다 정못하지 이것도
1: 없다고
0: 또 시간 더럽게 고쳐가지고 야,
1: 정말 진짜
0: 어머 어째 다 저번에 장국집 한다해서 또 10만 가져갔지.
1: 야 10만 좋지 뭐 지금
0: 후에 또 서당집 한다서 또 15만 가져갔지.
1: 15만 어 좋지 뭐
0: 어째 장국집하고 서당집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하는 소리 이렇게 돈을 자꾸 가져가는 거 말이다.
1: 글쎄 어찌겠어 글쎄 그거
0: 너무 어째. 내 말에 또 돈 줬지.
1: 야 갔다 바쁘다고 돈 다
0: 예?
1: 알았지 뭐 제 모르게 알았지 뭐 내가 알았지 알았지
2: 형님에 형님에 어우야 화나다 야 인간 화나
1: 어야
2: 어제 가면서라 엄마 저 누배는 알라고 노래 교실에서 뺏어 본 것 같은데 맞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이렇게 설 인사하러 왔었구만.
1: 왔다. 야,
2: 아이고야, 형님에.
1: 오랜만이다.
2: 아, 또
1: 야, 왔어. 어째. 감사하다, 야. 그러면, 야, 너도 새해 설 복
2: 많이. 설 때문에 말 하지 말고 빨리. 현실적인 거 달라. 빨리.
1: 야, 어따. 준비했다.
2: 잠깐 볼까요? 여 두께면 한 3,000원 될 것 같다.
1: 여기 귀시여, 귀시.
2: 됐어. 형님은 또 잡힐게.
1: 어째.
2: 형님은 됐고.
1: 어째.
2: 사랑하는 아줌마!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았다.
0: 어째.
2: 빨리. 어째. 무슨 있어, 없어?
0: 야! 하나 받은 데 두고 떠올게. 하나는 정말. 야! 바지 새끼
2: 문제가 형님은 3,000원이라던데 아줌마는 태도 표지민이 없어.
0: 나 정신이 없다.
2: 외신 짠장. 빨리.
1: 얼매.
2: 4,000원이지.
1: 4,000원이다, 야, 예.
0: 야, 넘어갔다.
2: 기다려. 휴, 확인하고.
1: 야, 확인은 무슨 확이야?
2: 가만히 있어라.
0: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1: 더 많은 거
2: 바라지 마.
0: 우리 토끼야.
2: 어?
1: 어째?
0: 야, 니꾼 먹다 했으면 토끼 뭐 어찌다니. 소고기노.
1: 소고기노.
2: 아, 소, 소. 아, 돌, 돌 갖다 하면 재물을 싸먹으면 되지.
0: 이게 또.
2: 어째? 그 이게 둘이 한 1년 먹을게요.
0: 6,000원이 뭐 송아지 하나 잡겠다.
1: 됐어.
2: 빨리 빈장이
1: 였어.
2: 야, 빨리 빈장이
1: 야, 태화 여기 어째? 야, 그거 내 몇 번 먹어봤다, 야.
2: 꼬지 마!
1: 어째? 야, 태양아.
2: 내 모르겠지, 오피!
1: 야, 이 태양아, 야.
2: 이게 바람 한 점 날 깼다는 그 전설 속에 뼈피!
1: 야, 태양아, 어째, 야. 야, 이거, 자,
3: 야. 야, 기차다, 야.
1: 야.
3: 이거 있구야. 야. 목장에서 서로 방목했으면 바람 날 깨고 따뜻한 게 영적이지.
1: 야, 이거 목장.
3: 여러분, 맞습니다.
1: 야. 야,
3: 어떻습니까?
1: 야, 이거 나야 돼.
2: 네.
1: 어때요? 야, 이거 보소라. 야, 누나 나오겠다. 야, 태화.
2: 멋있습니다. 서봐. 형님의 이어서 영덕구나.
1: 닥터.
2: 형님의 내 머리 기분이 났다.
1: 닥터.
2: 게임이 어디 내입을까?
1: 닥터.
0: 야.
1: 어째?
0: 니 그거 먹어볼게.
2: 어째?
0: 니 그거 먹어볼게.
1: 야.
0: 벗어라.
1: 야, 가만있어. 야, 태영아. 벗어난다.
2: 무지마.
1: 벗어라, 이거.
2: 아, 형님이 이제 날 줬지, 그만요.
1: 야, 뭐지?
0: 도모 이제 줬을까?
1: 네, 이제 줬다대.
2: 야, 어떻게 이리 올 뻔하죠? 집에 왔대?
1: 야, 이거.

0: 썼을까?
1: 뭐로 나도 써보지.
0: 어때 이거 얼마나?
1: 어때?
0: 야, 어때? 이거 보소라. 네 얼굴까지 까는 게 또만 이거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죽을래?
2: 말이야,
1: 야, 여봐, 야,
2: 여보라.
1: 야, 야, 아, 야,
2: 괜히 머리 집에 온 것 같아.
1: 정리야, 다 정리야.
2: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대로 말아. 제대로 말아.
1: 야, 이거 네 일단 벗어라. 이거 벗어라.
2: 어제.
1: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거 벗어라.
0: 넘은 거이랄까?
1: 벗어라. 내 아까 잘 안 했었어. 벗어라, 벗어라.
2: 싫다.
1: 어제야. 이거 벗어라. 야,
2: 아,
1: 여보. 그렇게... 야, 야. 대비를 벗어. 대비를 벗어.
2: 그렇게
1: 야,
2: 가겠다, 가겠다.
1: 벗어라, 벗어라. 야, 벗어라. 벗어라. 나를 갈 때. 어, 나를 갈 때.
2: 갈 때? 응. 내 저렇게 집을 가겠다.
1: 아, 예. 이거 안 된다, 차와. 야, 일단 벗어. 나를 갈 때. 갈 때.
2: 욕심 난다.
1: 어, 야, 벗어라. 벗어.
2: 할 때 해줬다, 봐라.
1: 벗었지, 벗었지. 야, 제가 앉아.
2: 이제, 이제.
1: 미워서 봐, 와다다 하다. 야, 어째 또 이래.
2: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어째 또 형님하고 하와 이렇게 틀리고. 내 뭐 달라면 좀 속 시원해.
0: 야!
2: 어때?
0: 잔 아래. 이제 가자. 앉아라!
2: 더 많이 되는 거.
1: 앉아라.
0: 앉아라.
1: 앉아라.
0: 확 차놓기 전에 앉아.
2: 아, 취했어.
1: 앉아라. 앉아.
0: 야. 니 어째 자꾸 나로, 어? 아줌마니, 아줌마니, 어? 어째 매부를 자꾸 해님, 해님하니, 어? 니 어느 때 말 고쳐라, 설날 더, 더? 누나, 누나고, 해님, 해님이고, 어? 매부, 매부고, 어?
2: 누나,
0: 해님. 아무튼, 아무튼, 들으시다, 어? 알았죠? 어,
2: 다방, 무슨 말인 건 안 말아.
1: 알았지?
0: 아줌마, 아줌마 해봐라.
1: 아, 야, 이 체육, 체육. 야, 우리 평화롭게 얘기하자. 무슨 매부고, 뭐 해님이고, 이렇다. 앉아라, 앉아. 야, 이게 숨져.
2: 아, 야, 이 집 올 때마다 와다다 했다.
1: 야, 니 와다다, 앉아. 니 그래.
2: 진짜?
1: 안서, 야, 어? 니 그, 야, 용수랑 같이, 목장하고, 어찌나던게 어떻게 잘 되지?
2: 잘 되지.
1: 너랑 다 크지?
2: 완전히, 대박이지.
1: 아, 대박이라지.
2: 대박. 어.
1: 그래, 용수랑 잘이니?
2: 용수, 어. 잘 있지.
1: 어. 어때?
2: 아, 용수 잘 있다면 이게, 아니다.
1: 어때?
2: 용수?
1: 어.
2: 지금 용수를 말하고.
1: 야, 쟤도.
2: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니 아따따따따 어스 빼놓고 말라.
2: 어제
0: 슬픈 샤아미 소리 니 아따따따따 이라고는 돈 달라더라. 그래 어째 빨리 말라. 어째
1: 야 용서 어째서
0: 박하놓기 전에 빨리 말라.
2: 라그 말하는데 뒤고 땅 쳐놓게 무슨 말하는지 딱 잊어버렸대.
0: 야 니 벌써 지내와. 어 아따따따따 뭐가지 말했다.
2: 아 그렇다고
1: 어, 어. 용서 어째
2: 잠깐 용서 어. 아따 저기 말하고 하지 말랬지. 어. 저 아줌마 아줌마 이게 안 써. 안 써 아줌마. 저기 뭐요 내 말은 하겠는데
1: 어.
2: 특히 아줌마 절대 놀라지 마.
0: 야, 니 좋게 놀라게 우리로 우리 숙가 돼서 아이 놀란다.
1: 야,
0: 빨리 말해라 좀 말해.
1: 야,
2: 놀라겠는데.
1: 니 어째 놀라지 말라거나 불안하다 야 어째야. 아,
2: 그게 놀랄 끈이 나인데 그지.
1: 어.
2: 저기 뭐요. 영수 전번에 목장에서 소를 잡아서 우리 철대니 소고기를 갖다 주고 있는데
1: 어째?
2: 이거 어쩌나 영수 가게 앞에서. 부러졌다 아이가.
0: 어머
1: 어째
2: 내 급히 달래가 봤다. 용수 다 끌어안고 본게 어. 저거 어찌나 어찌나
1: 어째
2: 어? 숨도 없고 맥박도 없고 다 없다.
0: 어머 그게
2: 정말 내 눈앞에서 용수 죽어가는 모습을 본게 정말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겠을 때 정말
0: 야
2: 어쩔 바를 모르겠을 때
1: 무슨 일이야 이게. 용수 어째 그렇게 돼.
0: 야 나야 겹다 용수
1: 가야 내 내려가무야
2: 그렇지
1: 뭐고 이놈의 아녀석이 그렇게 돌돌 떨어지.
2: 너무 슬퍼 하지마. 내가 놀란다고 말했지. 놀란다고
0: 용수 투자금 빼겠다 돼.
2: 투자나
0: 옳구나. 더이구나. 야 이건 심한 이 지방 가도 될 일이 아니다. 야 오야 우리 또 영업다 또 영업다.
1: 야 모습을 하나 팔면 된다. 이 무슨 아이고
2: 모습을
1: 모습을 어째
2: 모습을
1: 어때
0: 모습을

0: 죽은 용수 아까 그까이 뭐 이럴다.
1: 아, 깜짝깜짝 어때? 근데 너 용수 죽었다 빼?
0: 야, 니 무슨 소리야? 니 여기로 오라. 아이, 용수 이제 죽었다며.
1: 아, 말이 형 별한테 돌아간다?
0: 어째?
2: 야, 봐라.
1: 둘이 말아, 어째, 어째, 용수 죽었다. 용수 어째 걸래?
2: 니 이제 아다다다다 하면서 니 눈앞에서 니 죽겠댔어.
1: 내 죽였다고? 어? 내 어디 아다다 하면 용수 내 눈앞에서 죽었댔어. 어? 아다다다 하면 내 눈앞에서 쓰러졌댔지.
0: 야, 용수 안 죽어?
1: 죽긴 내 애들 무슨 죽어?
0: 안 죽어?
1: 안 죽었지.
0: 야, 내 모습 봐, 이놈.
2: 내 모습 봐. 너무
0: 야
2: 강다범선이야.
0: 이거야 정말 좀 야
1: 어제
0: 머스파이드 그래 어떻게 아 머스파인 게 아니라
1: 어제 뭐
0: 용수 너 어떻게 살아났다니. 야 빨리 말해라
2: 빨리야.
1: 야 형님의 이따 한번
0: 다음이 나한테 알 때 니 그래
2: 빨리 말해라
0: 빨리 말해라
1: 혈압 올라갈까 봐 그래지. 그렇지 걔는 탁 쓰러져 있을 때 마침 야 급진이 이사 지나가다가 심장암만 한 게 살아났다 아이가.
2: 뭐? 이 무식한
1: 심장암아
2: 그게 아니다 아니다 심폐소생술.
1: 심폐 되게 내 생활 사람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
0: 어 그렇지, 그렇지.
1: 아줌마 유생학교를 다녔지.
2: 어?
1: 그때 그 중장이던가. 아줌마 나 그거 배워도 야 사람이란 건 모르겠더라.
0: 야 정말 네 생각 잘했다. 야 그게 야 사람이란 정말 모른다. 야 그거 배워도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다.
1: 맞다.
2: 이 심폐소생술이란 건 이 사람이 심장하고 폐기니 다 없었을 때 하는 그 처치다.
1: 그렇지.
0: 어째?
2: 뭐할까?
0: 어째?
1: 뭐?
0: 어, 어째 또 내야, 야.
2: 그만,
0: 야,
1: 이제, 밖에 누구 있어?
0: 요, 대발이, 뭐, 수레 같은 게
1: 좀 어떻다고?
2: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먼저, 이 호흡하고, 맥박하고 확인해서 없으면, 여왕의 손에서, 굽살 분다. 땅땅한 바닥에 환절로 피고, 요,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가슴 위로 말아 올리고,
1: 맞아,
2: 가슴 위로, 요, 부위로, 5, 6cm 깊이로, 요, 가슴뼈 아래 부위를, 101분의 100 내지 120의 속도로 01, 02, 03
1: 속도로 한 번 한번 해볼게요.
2: 야!
1: 야!
0: 네, 안 돼, 언니. 무슨 소리야?
2: 야, 여러분. 이참에 정리하자.
0: 뭐 또 정리다?
1: 죽어 정리하고.
2: 넌 우리 데서 돈 가져가기 말고 어째 너는 가져온 법이 없니 너는? 어? 니 그돈 다 어디다 비벼먹어? 어?
1: 비벼먹고 나도 그동안 돈 벌었어.
2: 가만해. 니 그래 그돈 어째?
1: 지부제 지부.
2: 지부? 야, 니 혼자 살면 지부도 채색해서 뭐하니?
1: 어? 우나가 매부 지부제서.
2: 잘 봐. 매부도 나 지부제다. 어? 아이고, 정말.
0: 이제 뭐라니?
2: 매분 누나 지부?
1: 누나하고 매부 사지부지했다. 누나가 매부 계속 말했대. 이제 늙으면 고향 가서 살기 쉽다고. 네, 그래서 그동안 번 돈이랑 매분에서 가져간 돈이랑 합쳐서 지부지했어. 집 앞에는 우리 매부 좋아하는 양상 짓고 결국 누나 찜질방도 좋아하지. 화토 찜질방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래.
2: 아가
1: 나도 다 안다. 누나하고 매부 자식도 없이 나를 동생처럼 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거 내 어쩜 모르겠니. 그래서 저기 우리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이었대. 누나 나를 뒷잔등에 업혀와서 나를 다려온 거 내 그거 어째 모르게 나 다 안다니까. 계속 타게 집 열쇠다 몸부터 더 들어도 되게.
0: 야, 참.
1: 손 다 대라.
0: 야.

0: 아줌마
1: 어제
0: 무슨 말 하시니 지금?
1: 야, 이 딸 김 걔네 어제 쓰다고?
0: 무슨 말이 사람 이런 것도 될 줄 모르지?
1: 야,
0: 설다 채워.
1: 야
2: 여보,
1: 채워.
2: 어디 간가?
3: 설이라고 아 왔는데 온종일 돈 하긴 잘한다. 채영아, 야 채영아.
2: 기부채 딴 거 언영 말하기 극찬하리. 채영아, 새님이 같이 가기셔.
4: 서품 햄님의 감상했습니다. 이래서 혈육은 혈육인가 봅니다.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요. 누구나 바람 맞으며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과 함께하면서 가끔은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프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종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종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네,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인꼬 부부.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소동. 그 다음 날 아침 현관처 인정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바스티안은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초라한 차림의 소년이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등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클라라에게 볼 일이 있어요. 클라라 아가씨라고 말을 해. 그런데 너 같은 녀석이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볼일 있지? 아가씨한테서 40페니를 받을 것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아가씨께 길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갈 때 20페니, 그리고 올 때 20페니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40페니죠. 헛소리 하지 마, 이 녀석아. 아가씨는 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는다. 빨리 돌아가거라.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듣고 제바스티안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작은 아가씨를 말하고 있나 보군.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제바스티안은 마음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따라오라.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들려드리렴. 클라라 아가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실 거다. 제바스티안은 공부방 문을 두드린 뒤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 절 만나러 왔다고요? 그려 보내주세요. 괜찮죠, 선생님? 클라라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가져온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식당에 있던 로텐마이어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악기 소리는 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공부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넓은 식당을 가로질러 공부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소년이 방 한가운데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고, 클라라와 하이디는 아주 즐거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당장! 로텐마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로 다가가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거북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로텐마이어는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로텐마이어가 이렇게 높이 뛰어오른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바스티안, 이 아이하고 동물을 빨리 쫓아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보고 있던 제바스티안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마야는 의자 위로 올라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거북과 소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돈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40페니, 그리고 거기에다 40페니를 더 주마. 이것은 음악을 들려준 값이다. 실력이 꽤 좋던데. 공부방이 조용해지고 다시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공부방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곧 제바스티안이 들어와서 클라라 아가씨에게 온 물건이라며 뚜껑이 덮인 바구니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클라라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텐마이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구니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열도록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선생님을 쳐다보며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냥 들여다보기만 할게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보고 다시 공부할게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클라라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새끼 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고양이들은 온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매우 기뻐서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귀여워, 저기 뛰어다니는 거 좀 봐. 하이디, 저 고양이 좀 봐. 저것도. 하이디도 신이 나서 고양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클라라와 하이디를 쳐다보던 선생님은 고양이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어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토이네테! 토이네테! 제바스티안! 제바스티안! 두 사람은 서둘러 공부방으로 돌아와 고양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어제 만들어둔 고양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로텐마이어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토이네테와 제바스티안을 불러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이디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하이디를 불러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들 하이드, 너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아이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 어둡고 습기 찬 창고에서 벌레나 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조금은 얌전해져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하지만 하이디는 참으로 이상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는 보통 지하에 있었지만 할아버지 오두막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방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곳에 치즈나 염소 젖을 두었기 때문에 하이디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벌레나 쥐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퓨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개혁개방을 진행해온 지난 40년간 중국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분발, 정진해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국가와 민족 발전의 장대한 서사시를 엮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계속 문호를 열고 건설을 진행해 폐쇄, 반폐쇄로부터 전방위적인 개방으로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개방은 이미 당대 중국의 뚜렷한 징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로 자체 발전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되게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열린 바고 아시아 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나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 발전은 개방을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이룩해낸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질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방의 문호를 닫지 않을 뿐더러 더욱 활짝 열 것이라고 나는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중국은 더욱 높은 차원의 개방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며 육상과 해상 통로에 의해 국내외가 연동되고 동부와 서부가 쌍방향으로 공제되는 개방 구도의 형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글로벌 공동 개방의 중요한 추진자가 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며 각국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적극적인 기여자가 될 것입니다.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큰 힘을 넣을 것입니다. 첫째, 수입 잠재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중국이 능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고식 지세가 아니라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견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국내 소비 고도화의 추세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 능력을 강화하며 중고급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입 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한층 낮추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높이며 수입 단계의 제도적 비용을 줄이고 경유의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와 신모식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심성의로 시장을 개방합니다. 중국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높이고 성과를 확대하며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장 접근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나는 시장 접근 규제를 완화할 때 관한 일련의 조치들을 선언했는데 현재 이런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실행됐습니다. 중국은 이미 외국인 투자 접근 금지 목록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투자 규제를 줄였으며 투자 자유화 수준을 높였습니다. 중국은 현재 금융업의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광업, 제조업의 개방을 심화하고 전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의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이자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부족한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외자 분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중국이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30조 달러,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쇼폼 드라마에 푹 빠져 며칠째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비스듬히 놓은 채 화면에 몰입하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탓인지 어제부터 목과 어깨 주변에 자릿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약한 전기에 닿은 것처럼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심하게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신경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몸의 감각에 의식이 쏠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자릿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의사를 찾아 침구를 해서야 자릿한 느낌이 호전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리하게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는 나쁜 습관은 당장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자릿하다입니다. 전기에 닿은 듯이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강하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알지근한 감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몸의 신경 부위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따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 미세하게 거슬리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릿하다에는 뽀근하게 자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산책을 길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 근육이 뭉근하게 뽀근하면서 곳곳이 자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앉았다가 일어나 걸으려 할 때마다 다리가 자릿한 느낌이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자릿하다는 과도한 활동으로 근육이 피로해졌을 때 느껴지는 뽀근하면서 은은하게 쏘아오는 감각을 잘 표현해줍니다. 비슷한 통증 표현인 따끔하다와 구분해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끔하다는 짧고 강하게 찌르는 느낌이라면 자릿하다는 지속적으로 알지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감각에 어울립니다. 신경성 불편함부터 근육의 피로통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몸 곳곳이 알지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릿하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대신 자릿하다를 사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신체 감각을 훨씬 정확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 100강에 우리나라의 16개 대학이 입선됐습니다. 고등교육평가기구 랭킹은 15일 2026 랭킹 세계대학 학술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는 세계를 선도하는 천여개 연구형 대학을 보여주었는 바 중국 내지에서 총 234개 대학이 순위에 올랐고 그중 16개 대학이 세계 100위 안에 들었으며 100위권 대학 수는 지난해보다 3개 늘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도 하버드대학은 여전히 1위를 굳건히 지키며 24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고 스탠퍼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그 뒤를 바짝 달았습니다. 유럽대학 가운데에서 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성적이 가장 우수해 각각 세계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리 사크레 대학교는 13위를 차지하며 유럽 대륙 대학교들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중국 내지의 대학교들 가운데서 청화대학이 세계 2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계 18위, 아시아 1위에 올랐습니다. 북경대학은 22위, 절강대학은 24위, 상해교통대학은 27위,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9위, 복단대학은 42위를 차지해 중국의 주요 대학교들이 세계 50위권 안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중산대학은 세계 62위, 남경대학은 70위, 화중과학기술대학은 72위, 사천대학과 무한대학이 77위, 서안교통대학은 79위, 중남대학은 83위로 계속해 세계 100위권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동남대학 89위, 할빈공업대학 97위, 천진대학이 98위로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외엔 영파 동방리공대학, 하남공업대학, 북경정보과학기술대학 등 14개 중국 내지 대학교가 처음으로 순위에 올라 중국 대학교의 학술적 수준과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떤 물을 마시면 갈증이 가장 잘 해소될까요? 2016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분 보충이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음료 수분 보충 지수, 즉 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주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13가지 흔한 음료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에서 이것들이 소변량과 체액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수분 보충 효과가 가장 강한 음료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기 어렵고 화장실에 가기도 불편할 때에는 탈지 우유, 경구용 수분 보충염, 전지 우유 세 가지 음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행하는 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해질 음료와 양생수가 운동계의 새로운 인기이기 위해 전해질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해질 물을 고려할 때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염화 칼륨, 인산이 수소 칼륨 등의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있다면 음료에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식 양생수는 일반적으로 일부 중약 성분이나 식물 성분, 그리고 차가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품의 특정 원료나 성분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명확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팥, 녹두, 율무, 백합 등은 식품으로서 자체의 전분,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거나 반투명한 병 음료로 만들려면 보통 끓이기, 려과, 조제,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것은 주로 물, 풍미물질, 그리고 소...

소량의 가용성 성분이며 이것은 식재료를 직접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생수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음료로서 다른 음료에 비해 비교적 건강에 좋아 소량으로 마실 수는 있지만 그린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링겔의 투여가 약 복용보다 더 빨리 나을까요?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니 얼른 링겔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효과가 직접적이고 약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낫다. 링겔은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 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게르를 병을 고치는 만능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링게르를 맞으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링게르는 가족제가 아니며 만능약은 더더욱 아니기에 무턱대고 링게르를 맞으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링게르 주사는 약물을 직접 정맥을 통해 혈액으로 주입해 약물이 전신에 빠르게 도달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링게르를 맞으면 반드시 빨리 낫는다는 뜻은 아니며, 이는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과 빨리 완치된다는 것을 혼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고,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경구약이든 링게르든 증상 완화에만 도움을 줄 뿐, 병의 경과를 단축시키지는 못합니다. 무분별한 링겔의 투여는 알레르기 반응, 발열원 반응, 국소 자극, 용혈 반응 등 일련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입된 약액은 어느 정도 간과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한 경우 간과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흔한 질환은 링겔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감기, 급성 기관지염, 가벼운 설사 등은 우선 경구약으로 증상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7월 초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2026년 제1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향지 내리러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지도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개원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월 17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19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고시 잡지에 발표한 중요 문장 건강 중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도시 향진 열 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서기의 건강 중국 건설에 관한 중요 론述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새 시대 위생 건강 사업 방침을 전면 치달아야 합니다. 연결시 대인민병원 등 중점 공공위생 봉사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보험 기금에 대한 상시화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조의약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다국적 진료 봉사를 확대하며 기층 중위 봉사 진지를 보완해 전시 여러 민족 군중의 건강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열 공급 사업은 군중의 추위와 따뜻함에 직접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보장 공정입니다. 연결시 도시 향진 열 공급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 행동 실시 방안을 참답게 시달하고 겨울철 문제를 여름철에 해결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공사 일정 초일기로 열 공급 시설 개조를 다그쳐 기한 내에 질적으로 개조 임무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군중을 방문해 난방 상황을 요해하는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군중의 요구에 주동적으로 응답하며 모순과 잠재적 위험을 기층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다그쳐 구축하고 지혜 열 공급 플랫폼을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난방이라는 민생 실사를 반드시 잘 처리하고 착실히 처리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8월 15일과 16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는 선후에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을 찾아 대상건설, 산업발전, 향촌진흥,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진공규는 먼저 의란진을 찾아 구룡촌 보은산 조중수와 굉업산장 농업문화관광융합 대상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규모, 생산능력과 효익,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계를 강화해 판매 경로를 넓히며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을 격려했습니다. 고령 야생 산삼 문화 산업단지 대상과 리화춘 생태 관광 휴양구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의 계획 배치와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이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여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운영에 들어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초농촌 옛마을 및 문화건강 양생산업 대상, 리민촌 오월정향 민박촌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업태 배치와 운영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여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고객 시장을 확대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해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찾아와 만족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에서 진공련은 선후에 동광촌 별뜨락 캠핑장과 송도곡 리조트를 찾아 업태 계획, 운영 모식, 관광객 수와 영업 수입 등 상황을 상세히 요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고 공간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선전 추천 소개를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반 홍수 방지 조치를 시달해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룡 강수원 양로봉사중심 대상과 임평촌 건강 양로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환경시설과 기능 배치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안전생산 조세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안전 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오봉촌 동굴 문화산업단지 대상 현장에서 진공료는 대상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듣고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잘하며 우수 기업의 투자 협력을 유치해 대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도만진에서 진공류는 오도저 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 저장 용량, 저수 및 일상 관리 보수 등 상황을 요의하고 수원지 보호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홍수 방지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하천에 홍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해 홍수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장지촌 블루베리 기지에서 진공련은 재배 규모, 생산량과 효익,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촌 간부들이 다운화 발전 경로를 모색해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탄광 사회구역 예터에서 진공련은 관련 상황에 관한 소개를 듣고 유효자산 개발 이용 경로를 깊이 연구하며 농촌 유효자산 활성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방치된 자원을 깨우고 향촌 발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촌에서 진공련은 애국주의 교양기지 건설 상황을 살펴보고 진지의 교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혁명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홍색 자원의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양천진에서 진공되는 선후에 팔도촌 쌀 가공 공장 대상과 중평촌 우리마을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계획과 시장 판매 등 상황을 상세히 요구했습니다. 그는 산업 사슬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제품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판매 경로를 확대해 대상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흥촌 나무집 호텔 대상과 태흥 아름다운 향촌 및 전촌 초진 공정 대상 현장에서 진공련은 대상 건설 진척 상황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높은 표준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과 문화관광업체 승격을 추진하고 기반 시설, 경관 풍모와 부대 봉사를 총괄적으로 보완해 향촌의 면모와 내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의 본보기를 전력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변 용천 포장기계유한회사와 연변 단군약업유한회사에서 진공련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기업의 생산 운영 상황을 상세히 요의하고 진과 관련 부문에서 기업 봉사를 강화하며 기업 발전을 전력으로 지원해 공업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진공련은 의란진, 소영진, 삼도만진, 조양천진의 관련 사업 상황에 관한 회보를 각각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진은 전시 발전 대국에 주동적으로 융합되고 핵심 중점 사업에 전면 참여하며 부문 간 연동 사업 기제를 건전히 해 상하가 관통되고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업 함력을 결집함으로써 실속 있는 조치로 재반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익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 건설의 인도를 견지하고 기층 당 조직을 강화하며 농촌 후비력량을 적극 양성하고 비축해 기층 당 조직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 건설 사업의 사로와 방법을 혁신하고 특색 있는 당 건설 브랜드를 적극 구축해 당 건설 사업과 중심 사업의 깊이 있는 융합과 동조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발전이라는 주선을 확고히 틀어지고 사상을 더욱 개방하며 사로를 넓혀 전시가 하나의 바둑판이라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총체적 자원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시 산업 배치와 주동적으로 연계하며 우수 산업 대상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현역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농민 소득 증대를 핵심 목표로 삼고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재배, 향촌 관광, 정원 경제 등 부민 산업을 발전시키며 촌 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농민 군중들이 향촌 진흥의 발전 성과를 함께 향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 관리를 강화하고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 활용하며 촌의 면모, 생활 쓰레기, 오수 관리, 화장실 혁명, 허물어진 담장과 폐허 등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춰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장기 효과 관리 보호 기제를 건전히 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결 강도를 높여 맡은 지역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최저선과 금지선을 지키고 생태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오염 방지와 생태 관리 보호 재반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 틀어지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 보유전을 지속적으로 잘 치러 녹수청산을 실질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착실히 틀어주고 도로교통, 건축시공, 소방안전 등 중점 분야를 조시하며 안전우환을 상시적으로 조사 정비해 작은 문제부터 조기에 틀어주고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0: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우 상황, 수위 상황과 홍수 상황을 면밀히 조시하며 응급 예비안을 보완하고 홍수 방지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응급 대우를 강화하고 당직 근무를 강화해 군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부시장 장준걸이 참가했습니다.
1: 금일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개원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통 민속 문화와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종목들로 꾸며졌습니다. 연변대학 학생들이 원고무와 가면무를 생동하게 선보였고, 원말 그대로의 전통 민속 무용은 경쾌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짙은 민족적 운치를 자아냈습니다. 가야금 연주 붉은의 변강 비춘의 민족 무용 꽃바구니 춤, 말리꽃과 현대 가무가 연이어 무대에 올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순간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관객 참여 행사와 행운 추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구운 명태, 할머니 바지, 띠동물 인형 등 특색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흥동강 관광객 려홍은 이곳은 문화적 민족적 분위기가 물씬 나고 옛 건축물이나 기와 같은 것도 아주 정겹고 예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흥동강 관광객 세계비는 이곳에서는 연변 문화와 조선족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또 사진을 찍기에도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최근 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독특한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민속 공연과 무형문화재 체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낮과 밤이 연동되는 몰입식 문화관광 체험 모식을 구축함으로써 정적인 민속 문화가 생동하게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연인 수로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접대하면서 연변의 풍토 인정을 체험하는 핵심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마케팅 총감독 장진영은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줄곧 연변 문화의 전승 기지를 만드는 데 힘써왔는데 앞으로도 민속원을 더욱 따뜻하고 정감 있게 운영해 연변을 찾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0: 8월 11일 시 융합매체 중심은 민생의 작은 소원, 당원이 실현 주제 당일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을 조직해 공원 가두, 원성, 원길 두 담당 사회구역과 연계해 주민들이 제기한 21개의 작은 소원을 전부 맡아 하나하나 실현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시 융합매체 중심은 민생의 작은 소원 활동 호소에 적극 호응해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쌀, 콩기름, 종이 등 생활용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당원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물품과 따뜻한 관심을 전하며 작은 소원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작은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시 융합매체 중심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소원을 당원들의 큰 책임으로 여기고 주민 생활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당원 간부들의 군중봉사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높여 인민을 위한 봉사가 더욱 구체적이고 따뜻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학습을하는과정에서외우기는빼넣을수없는거죠
1: 그래요매일매일외우기를해야죠
0: 외우기를잘하려면요령이있어야겠지요
2: 네그렇습니다우리친구들도잘알고있겠지만외우기를어떻게하는지참궁금해지고있네요
0: 저는외우기를할때먼저뜻을잘이해하고집중해서외웁니다
1: 저는일단10번이고20번이고아주숙련될때까지수없이읽습니다
0: 저는먼저5번읽고다시외웁니다
2: 네외우기를할땐입으로그리고머리로만외우는것이아니라손도쓰면서외워야만이머릿속에오랫동안남아있는다고합니다
0: 네손으로도외운다고요어떠한방법인데요
1: 많은친구들은외우기가잘안되면부모님을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외우기를못하는데왜부모님을원망하는건가요내가잘집중해서외운다면얼마든지잘할수있는공부가아닌가요제가알것같습니다왜서부모님을원망하는지우리나쁘게놔두셨다고항상부모님을원망하는친구들이많지요
1: 딩동댕맞습니다자기스스로열심히하지않고항상남탓하는친구들이죠
2: 네그렇습니다부모님들이머리를나쁘게놔두신것이아니라자신이외우기를하는요령을잘모르고있는것입니다자친구들그럼우리함께재미나는이야기하나들어볼까요
1: 엄마엄마는도대체왜날이렇게머리나쁜애로놔두신거예요밤새외웠는데하나도생각이안나서오늘시험도망쳤어요에이짜증나나이제공부안할래요
2: 아무리생각해도너무속이상해서이불을뒤집어쓰고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녀석은어제하루종일팽팽놀았는데시험을잘보고난이모양이니난머리가나쁜게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까그렇다면어떤사람이머리가좋은사람일까요박사들은사람의지능은한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로이루어져있다는이론을냈습니다말하자면사람에게는언어를잘다루는지능숫자를잘다루는지능또는만들기를잘하는지능음악을잘하는지능사람들과의관계를잘맺는지능자기의마음을잘들여다보는지능과같은것들이모두있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잘외우지못하는것이머리가나쁘기때문이라고말할수는없겠지요
1: 도대체그럼왜그렇게안외워지는걸까요
0: 그건외우는요령을모르고무턱대고외우거나집중을잘하지않는상태에서외우기때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
1: 그렇다면무지하게잘외우는친구들은어떤방법을써서외우는걸까요
0: 어떻게하면잘외울수있는지요령을한번알아볼까요
1: 첫째외운것을가정이나친구에게말해주거나가르쳐주세요남에게한번가르쳐준것은혼자5번을외운것만큼기억이잘난답니다
0: 두번째손과입을사용하세요눈으로만외우는것보다입으로소리를내고손을쓰면서외우면3배다잘외우
2: 네그래요손과입을함께사용하는것인데요눈으로만외우는것보다는입으로소리를내고손을쓰면서외우면3배나더잘외워진다고하네요
0: 셋째외워야할내용을좋아하는노래의곡에가사를붙여노래로불려보세요잘외워집니다우리친구들도잘알고잘부르는노래가있겠지요
2: 네맞네우리친구들은시험에대해서어느정도불안감을느끼고있습니까
0: 글쎄요내친구들마다들리겠지요복습을많이한친구면긴장하지않을것이고평소공부열심히하지않은친구들은시험을많이두려워할거라생각합니다
2: 네공부를많이한친구라고시험에서불안감을느끼지않은친구는없을것같습니다일부친구들은복습을많이할수록시험을잘봐야겠다는부담감때문에시험에서불안감을느낄수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3: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에너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2: 刘禹锡著名诗作里的无一像，你坐地铁1号线到三山街站，换23路到武定桥站就是了。
3: 斜阳草树，寻常巷陌，人到寄奴曾住。时时处处可怀古，是国家的幸运，人民的幸福。拥有文化遗产，拥有未来。

0: 街道社区服务中心，一场名为书香寄相思的七夕主题活动吸引了多位社区居民参与。大家在指导老师的带领下，用西兰花、洋葱、胡萝卜、蘑菇等新鲜蔬菜制作出独具匠心的花束，现场欢声笑语不断，
1: 愿未来的日子都能甜甜蜜蜜，永远幸福安康。
2: 全国新闻联播扫描一组国内简讯。国铁集团今天发布数据，今年一到七月，国家铁路累计发送货物23.5亿吨，同比增长0.7%，日均装车18.7万车，同比增长2.1%。
3: 我国牵头制定的全球首项钢铁行业智能制造领域国际标准《钢铁行业智能制造指南》近日发布。该国际标准由我国专家担任项目负责人，汇聚日本、荷兰、法国等多国专家协同参与联合研制，为全球钢铁行业的数字化转型搭建起互联互通的通用技术底座。
2: 水利部今天继续会商分析研判全国防汛形势。截至今天9时，黑龙江、河南、浙江等地36条河流仍维持超警，最大超警幅度1.16米，其中4条河流维持超保。
3: 中央精神文明建设办公室、教育部、共青团中央等单位今天在辽宁沈阳联合举办2026年全国新时代好少年先进事迹发布仪式，向社会推出50名组优秀少年儿童的先进事迹。
2: 据网络平台数据，截至目前，2026年暑期档电影票房含预售突破105亿元，连续40天单日票房过亿。
4: 您正在收听的是中央人民广播电台中国之声全国新闻联播。
3: 总台中国之声记者刘乐报道。俄罗斯外长拉夫罗夫日前表示，日本从一开始就被联合国宪章认定为敌国，希望日本充分认真阅读联合国宪章，包括第107条及敌国条款。外交部发言人林健今天表示，中方赞同拉夫罗夫外长有关表态，敌国条款是联合国宪章的重要规定，强调这一条款的约束力，对于捍卫中国人民抗日战争和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成果，严防军国主义幽灵死灰复燃具有重要意义。
5: 国际社会有必要提醒日方，开罗宣言、波茨坦公告和日本投降书等具有国际法效力的文件，明确了日本作为战败国的国际义务，构成战后国际秩序的重要基石，也是日本重返国际社会的政治和法律前提。世界上所有爱好和平的国家都应共同抵制和阻止日本右翼势力的危险动向，共同维护二战胜利成果和战后国际秩序，防止历史悲剧重演。
2: 全国新闻联播最后关注国际资讯。据美国有线电视新闻网18号报道，美国总统特朗普已指示其谈判团队停止与伊朗方面接触。伊朗武装力量总参谋长阿里·阿卜杜拉希19号警告波斯湾南岸各国不要以任何方式为美军提供便利。中国之声国际新闻编辑张佳宁综合报道。
6: 美国财政部长贝森特上周警告说，会在接下来一周宣布向伊朗实施前所未见的经济孤立措施，配合在霍尔木兹海峡的封锁，阻止任何物资运入或运出伊朗港口。美国防部长赫格塞斯日前也表示，美军拥有足够的军事力量，可以无限期维持对伊朗的海上封锁。此外，一名知情人士表示，美国官员表示，特朗普已经要求其谈判团队暂时不要与伊朗方面接触。该团队成员包括美国副总统万斯，以及特朗普的特使威特科夫和特朗普的女婿库什纳。美国官员称，这一指示是在美方此前与伊朗进行了一些积极讨论之后做出的。伊朗武装力量总参谋长阿里·阿卜杜拉希19号在社交平台表示，波斯湾南部沿岸各国虽曾发表声明，声称不会允许美国利用其领土攻击伊朗，但大量军用飞机，尤其是加油机，出现在该地区的基地内，所在国不可能毫不知情，伊朗对所有动向都了如指掌。当地时间19号，伊朗议会议长卡里巴夫率领代表团启程前往伊拉克。此次访问旨在就地区局势进行对话，加强德黑兰与巴格达之间的战略合作，并探讨共同的解决方案，以帮助维护西亚地区的稳定和安全。 伊朗外交部发言人巴加埃19号否认伊朗向阿联酋发射导弹，称阿联酋有关指控毫无根据。阿联酋国防部18号称，阿联酋防空系统监测到两枚从伊朗发射的弹道导弹，其中一枚落在阿联酋领海以外，另一枚落入其领海。阿联酋外交部19号凌晨宣布，鉴于地区局势持续升级，破坏了地区和国际和平与安全，阿联酋决定暂停与伊朗的一切贸易、商业往来和金融交易，恢复时间另行通知。
3: 关注俄乌局势，国际原子能机构18号称，扎波罗热核电站遭遇有史以来最严重事件。俄罗斯外交部当天发表声明称，此次无人机袭击由乌克兰方面发动。总台记者郝威报道。
2: 据国际原子能机构社交媒体账号通报，扎波罗热核电站通勤公交站当天发生无人机爆炸事件，共造成10余人伤亡，并称这是该核电站有史以来遭遇的最严重事件。另据扎波罗热核电站所在的埃尼尔戈达尔市市长普霍夫通报，袭击造成1人遇难，16人受伤，其中3人伤势稍重，其余状况良好。俄外交部发言人扎哈罗娃当天发表声明称，此次袭击由乌方发动，目的是阻挠国际原子能机构总干事格罗西原定于20至21号对核电站的访问。扎哈罗娃还表示，西方国家持续向乌克兰提供政治支持，才使得此类事件接连上演，并怂恿乌方采取更为鲁莽的新行动，制造核灾难威胁，可能给全世界造成灾难性后果。扎波罗热核电站是欧洲最大核电站之一。2022年2月，乌克兰危机全面升级后被俄方控制，此后这座核电站多次遭炮击和无人机攻击，引发国际社会对其安全的担忧。18号，乌克兰总统泽连斯基听取了第一副总理施梅加尔关于国内能源系统现状、电力恢复工作及国际合作重点任务的专项汇报。泽连斯基指出，在供暖季来临前，乌克兰将重点推进多层次国际合作，计划在8月至9月敲定一系列政治、金融及技术合作协议，争取相关国家支持。乌国家电力公司18号通报，俄军对乌境内能源设施的打击造成第聂伯罗、彼得罗夫斯克、赫尔松、扎波罗热、敖德萨、哈尔科夫、切尔尼戈夫6地局部停电。
7: 其他国际消息，韩国联合参谋本部19号表示，原定于17号到27号举行的韩美已知自由之盾联合军演将提前6天于21号结束，日程缩短过半。
3: 美国总统特朗普18号晚宣布推迟3天对加拿大商品加征50%关税，该关税延定于美东时间19号正式生效，涉及价值约200亿美元的加拿大商品。据加拿大媒体报道，加拿大总理卡尼18号晚与特朗普通电话，就避免美国对加拿大商品加征关税进行磋商。
7: 截至当地时间18号，哥伦比亚本月10号发生的强震已造成312人死亡，290人失踪。
3: 这次全国新闻联播节目编辑赵军、王远、黄天卓、演灵，主播婉莹、子文。更多新闻资讯请关注央视新闻客户端，更多移动音频请下载云听客户端。
8: 时代前行，岁月有声，漫漫征途上有人高擎火炬照亮前路。
9: 我这一辈子啊，选择道路选择对了，为国为民为党做贡献。
8: 人间烟火里有人点亮微光，汇成星河。
10: 20多年来，我们其实一直在宁夏服务，他那个时候是开路的，我们现在是在这条大路上往下继续走。
8: 致敬每一个奋力奔跑的身影，铭记每一次挺身而出的担当。
11: 我说那毕竟是三条人命啊，我不能不救啊，不救的话我一辈子良心我过不去。
8: 传递榜样力量，记录时代风华，中国之声。
12: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12: 습금총 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위문 전부를 보냈습니다.
13: 습금총 주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국왕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12: 리강 총리가 공문 제12차 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13: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12: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전국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무원 전국정협 조항 군사위원회가 17일 오전 인민대당에서 위대한 막수주의자이며 위대한 무산격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이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위대한 위협에 걸출한 지도자인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중공조항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군평은 발표한 중요한 연설에서 강택민 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깊이 추모하고 강택민 동지의 고귀한 인품을 깊이 학습하며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 독재 사회주의 위협을 끊임없이 앞으로 밀고 나아가도록 경고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축 상무위원인 조락재, 왕혼영, 최기, 정설상, 리희와 한종 국가부수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강당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대 상단에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 회표가 걸려있고 뒤쪽 배경막 조항에는 강택민 동지의 대형 초상화가 그 아래에는 1926년부터 2026년이라는 표식도 걸렸습니다. 이 총 통로 상단에는 습분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굳게 뭉치고 중국 독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며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 전략을 견제하여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유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라는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대회는 장엄한 국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습군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군평 총서기는 강택민 동지 일생은 빛나는 일생이자 전투적 일생으로 그는 민족 독립과 인민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 부강과 인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다 바치며 평생을 분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치 문명, 정신 문명 건설과 당 건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도록 이끌고 추진했으며 중국 특세 사회주의 위대한 위협을 소화하고 전면 개혁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며 인민생활의 전반적 초요사회를 실현하고 중국 특세 사회주의를 21세기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당, 전군, 전국 여러민족 인민들의 진심 어린 애대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70여 년의 혁명생애, 터키는 당 13기 4차 전원회 이후 당과 국가 위협이 거대한 성취를 이룩하도록 추진한 위대한 실천 속에서 강택민 동지는 막수의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지략과 웅대한 포부, 핵심적 역할, 지도 예술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영원히 학습해야 할 가치 있고 영원히 우리를 전진하도록 경대하는 거미한 인품을 수립했습니다. 강택민 동지는 공산주의 리상에 대해 굳건하고 변치 않는 자세를 가졌고 당과 인민에 대해 무한히 충성했으며 당과 인민의 위협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할 것을 굳게 맹시했습니다. 우리는 바위처럼 확고한 그의 정치적 신념을 학습해 초심을 잊지 않으며 사명을 명기하고 막수주의에 대한 신앙,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중국 독재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확고해야 합니다. 또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침과 전략을 견제하며 자각적으로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굳건히 실천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 지도와 당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제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이 중국 독색 사회주의 위협의 튼튼한 지도 핵심으로서야 항상 자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시종 일관 인민의 입장에 서서 인민 대중의 안위와 고락을 걱정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기익에서 출발하여 사업을 배치하고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구의 진실하고 깊은 인민 지향적 정서를 학습하여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고 올바른 취조권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공복 의식을 강화하며 신실의 당의 군중 노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에 의지하여 역사 속 유업을 창조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과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시대 발전의 요구와 실천 발전 수요에 순응하여 리론 혁신,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문화 혁신, 기타 재분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그의 혁신 정신을 학습하여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실종,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전당과 전사회의 창조력을 불러일으켜 경제사회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목표가 원대하고 시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중국과 세계 발전의 대세,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출발하여 사물을 관찰하고 사고하며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중요한 조치를 통해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도 있고 위대한 전략적 사고를 학습하여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내 겪어본 적이 없는 대변국을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통과하며 5위일체 총체적 배치를 통일 계획하고 네 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며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빠르게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전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의 관찰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강택민 동지는 중대한 역사적 고비와 관건적 시각에 과감히 결측하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갓난 신고를 극복해 현대화 건설을 위해 광활한 공간을 개척하고 량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그의 담략을 학습하여 오한의식을 강화하고 최조선 사고방식을 가지며 발전과 안전을 도잘 통일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강인한 투쟁 정신과 탁월한 투쟁 실력으로 고신풍랑은 물론 질풍노도와 같은 중대한 시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계획을 단호히 수호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의 세 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장기적인 노력을 거쳐 당과 국가 사업은 홍성하고 번창하며 신주대지는 안녕하고 상소로우며 이민들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밝은 조망이 펼쳐지고 여러 세대가 뜻을 이어 분투해온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유민들은 당장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들으며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분발 향상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초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중국 인민의 더 아름다운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종합민족의 더 장엄한 화폭을 펼쳐가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대회를 주재할 때 습군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회고하고 강태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면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태민 동지의 고귀한 민품을 체계적으로 규납하고 강태민 동지의 바위처럼 확고한 정치적 신념, 진실하고 깊은 인민 지향적 정서,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신 정신, 심도 있고 원대한 전략적 사고, 굳건하고 강인하며 과감하고 비범한 담략을 참답게 학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연설은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체득하며 참답게 관찰하고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더 굳게 뭉쳐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견제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우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대회는 장엄한 국제가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왕이 윤료, 석태봉, 류국종, 리간걸, 리서뢰, 리홍충, 하립봉, 장국청, 진문청, 온가보, 가경림, 장덕강, 유정성, 류전서, 왕향, 리람청, 정경홍, 리장춘, 하국강, 류운산, 왕기산, 장고려, 중공장 서기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전국종료,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동지와 지도자 직무에서 은퇴한 동지들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앙 당정군 인민단체 각 부문과 북경시 주요 관계자, 각 민주당 파주왕, 전국 공창업자 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 인사 대표, 북경에 있는 중앙위원, 후보 중앙위원, 재경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종협 상무위원, 로 간부, 로 동지 대표, 강특민 동지 친조, 과거 신변에서 근무했던 인원과 고향 대표, 강택민 생평 사상 연구 토론회 참가자 대표, 수도 각계 대종 대표, 북경 조둔부대 장병 대표 등 6,000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 시작전, 습금평 등 지도자들은 강택민 동지 친족을 친절히 접견하고 그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14: 8월 17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귀국에서 강진이 발생하여 엄중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조난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위문을 전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령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 인민이 비련코 하루빨리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하리라 믿습니다.
12: 습금평 국가수석의 초청으로 요르단 하심 왕국의 압둘라 2세 국왕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14: 국무원 리강 총리가 8월 17일 국무원 제12차 전원회의를 조제하고 당면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로 사상과 행동을 동일하고 재반 업무를 착실히 잘 수행하며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과제를 완수하고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들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방면의 공동 노력으로 우리나라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이어갔으며 성장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내수 부족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일부 업종과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발전 목표에 집중하여 기존 정책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증량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

0: 나요.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최적화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행의 첫 해라며 계획의 현지화를 처음부터 착실히 추진하고 계획이 각 분야 업무를 선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운행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점을 견지하며 국내 대순환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6대 인프라망 건설 시행 방안의 리행을 다그치고 투자와 융자 기재를 혁신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을 협력 추진하고 정책 자원의 경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종 정책 자금 사용 진도를 신속히 끌어올려 조기에 실물 자금량을 창출해야 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력하게 촉진하고 신흥 분야, 신형 인프라, 소비 승격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지원하고 대외 수요를 적극적으로 안정시키고 국제 경제 무역 호혜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신구 동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흥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물 경제의 토대를 잘 다져야 합니다. 민생 보장과 개선 업무를 착실하게 잘 수행하고 취업과 소득 증대에 힘쓰며 공공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리제구 민중의 기본 생활 보장과 복구 재건을 강화하며 규모성 빈곤 재발과 빈곤 발생 방지라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발전과 안보를 더잘 통합하고 위험 부담 해소, 재해 방지, 재해 감소, 안전 생산 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경제 사회의 발전 업무는 각급 정부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무 기풍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실무적으로 올바른 지적권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학습 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실질적인 대책, 실용적인 업무,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바른 길에서 혁신하고 개혁적 사고와 혁신적 방법을 활용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해야 합니다. 국무원 전원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와 신강 생산 건설 병团 관계자들이 영상 방식으로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1: 강택민의 생평과 사상 연구 토론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정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처석인 최기가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최기석이는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습금평 총소기의 종료 연설 정치를 깊이 학습 관찰하고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사상과 숭관 풍모를 계승 발행하며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맞추어 세 가지 대표 종료 사상 연구를 심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분투하고 엄중하게 학문을 다스리며 실사구시와 혁신을 추구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새로운 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석이는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당의 전면적 지도 원칙 견지에 중요한 의의에 대한 의식을 더욱 깊이 하고 당좌의 집중 통일 지도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결부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막수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견지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이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고품질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주체성을 두껍게 하는 것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확고한 문화적 자부심으로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융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화 발전의 길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오막에

0: 당을 다스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하여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리 소리가 회를 주재하고 석태봉, 류국종, 장승민, 곡청산, 신장성이 손에 발언했습니다. 팽총화와 왕동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일본 도쿄 전력회사가 현지 시간으로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제22차 오염수 해양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총 방류량은 약 8,000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분야의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발전과 경제 진보를 촉진하는 글로벌 모범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상무 협력을 확대하고 요르단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한 요르단과 중국 양국의 관계는 양측의 공동 우선 과제를 추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무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협력 범위가 무역 투자, 기반시설, 교육, 의료보건,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요르단 공공부문 능력 건설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요르단 공공 민간 부문의 수천 명 인원이 중국 정부가 제공한 양성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 투자는 요르단의 에너지 자급 자족과 다원화 전략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요르단은 친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관광, 민간 항공 등 더 많은 분야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지역 제조업과 수출 중추가 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요르단의 전략적 위치, 자원 여건, 청년 인재는 중국의 경제 실력과 기술 우위, 글로벌 영향력과 결합되어 상무 협력 확대를 위해 좋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요르단과 중국은 영화, 드라마 분야 협력에 있어서도 막대한 발전 예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뛰어난 제작 능력과 독특한 특색을 지닌 촬영지를 바탕으로 요르단을 중국 영화 산업의 촬영 최우선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정세와 관련해 압둘라 2세 국왕은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핵심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폭력의 악순환에 직면할 것이고 폭력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범위도 끊임없이 확대되며 그 부정적 영향이 지역 밖으로까지 넘쳐 흐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요르단이 지역 정세 완화에 계속 주력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의 조정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량인 중국은 자신의 광범위한

0: 국제적 영향력과 국제적 발언권을 활용하여 두 국가 방안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 무대에서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역할이 점차 구현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아랍 국가들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랍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압둘라 2세 국왕은 이 오랜 관계가 지역 위기와 정세 변화의 시련을 견뎌왔고 양측의 실무 협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서로 항상 공동 리익을 추구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랍 국가와 중국 간에는 여전히 발굴할 수 있는 거대한 협력 발전 예비가 존재하며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많은 점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요르단 중국 협력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곁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각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도문 강변의 변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환경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9부 꿈결의 철갑 군마가 빙하를 건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기쁜 뜻을 새겨봅니다. 대열 특별 프로그램 평러그님 10분평이 좋아하는 전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기 프로그램 제목은 김결의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너다입니다. 이는 남성의 애곡시인 육류가 지은 11월 4일 풍무대사기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바로 밤새 바람과 빗소리를 들으며 누웠는데 꿈결에 철갑군마가 빙하를 건넜다라는 구절인데요. 스푼평 종석이는 2014년 10월 15일 문예실무조담회에서 육류의 이 두 식구를 인용해 애국주의는 중화의 아들딸들을 단결분투하도록 감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우리를 감화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적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비입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더 많이 짊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과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반드시 국방과 군대 건설 수준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스푼평 종석이는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기간 내에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신속히 건설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전략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강군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스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해보겠습니다. 본기 프로그램 사상 해석인인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고학원 강영연구원을 모셔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군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가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확립하고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관철하며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실행함에 있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갈수록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근대 이래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입니다. 이 위대한 꿈은 바로 강국의 꿈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이 꿈은 바로 강군의 꿈입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 강군의 강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해야 강군을 실현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 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과 교류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제를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군을 도모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해 습근평 종석이는 아주 다양하고 훌륭한 논술을 남겼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 中国维护世界和平的决心不会改变。中华文明历来崇尚以和邦国，和而不同，以和为贵。 中国孙子兵法是一部著名兵书，但其第一句话就讲。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사무이며 민중의 생사에 관계되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길이기에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손자병법 시계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국가대사인 전쟁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보상이고 억만 대중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해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무사는 전쟁을 국가의 운명, 대중의 생사와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극히 중요한 지위로 승격시켰습니다. 전쟁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전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병법은 작전 예술과 전쟁 법칙을 다루었지만 결코 구체적인 전술 차원에서만 전쟁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 견지에서 전쟁 문제에 대한 경거망동과 성급한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때문에 손자병법은 첫 구절에서 전쟁을 신중하게 대하고 전쟁을 피하는 것을 전반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는 것은 전쟁 문제에서 신중하게 결책함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분노로 군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장수는 원한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쟁이 국가의 생사 존망과 관계되므로 반드시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전이란 군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심지어 강대한 전략 억지력을 보유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군대가 강해야 침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문강변의 변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중국 장백산 동족 기슭과 도문강 하류에 위치한 변강도시 도문은 통상구와 강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길이가 60.3km인 국경선을 따라 자리 잡은 도문 역내 변강마을은 27개, 주민은 13,000명, 역내 향촌 인구는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변강 지역에서 흔히 겪는 기층 조직력의 약화, 산업 공심화, 인구 류출 등 난제에 비추어 도문시는 단건설로 변강 건설을 이끌고 산업으로 변강을 발전시키며 민심을 응집해 변강을 수호하고 자치, 법치, 덕치로 변강을 안정시키는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흥변 부민과 변강을 안정시키고 굳건히 다지는 실천 과정의 도문은 착실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변강의 향촌 관리에서 분할, 권리와 책임이 달리, 그리고 관리의 약화 등 현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도문시의 해결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영내 향진의 권리와 책임사항 322개를 정리해 기층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1 플러스 3 플러스 N 연석협의 제도를 내오고 향진 당위가 주관하고 종합관리센터, 파출소, 사업소 등 3개 전문 부문이 참여하며 민정, 농업기술 등 부문이 필요에 따라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협의하고 함께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변강 주민이 부유해야 변강이 안정되고 돈 주머니가 두둑해야 민심을 응집할 수 있습니다. 도문시는 산업 흥변을 근본적 대책으로 삼고 현지 자원에 의지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였습니다. 산업 발전 자금 2억 4,300만 원을 특색 산업 프로젝트 38개에 정밀하게 투입했습니다. 양수진의 경우 촌당 조직과 제약 기업이 수매 계약을 체결해 재배 품종, 수량, 최저 보장 가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배농들이 마음을 놓고 재배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장안지는 집채산업배당, 링근취업, 토지유전수익이라는 3위일체의 소득증대 모델을 구축해 빈곤해탈인구 445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문시는 힘을 모아 도문특색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길림대학, 길림농업대학 등 대학교와 손잡고 산업, 학교, 연구소 간 협력을 전개했습니다. 장백산 지역 야생 계암버섯 인공재배기술은 이미 성급과학기술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문계란은 전국 유명 신규 농산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G331 변강개방관광대통로를 통해 86호 비석, 백년불악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홍색체험, 민속체험, 양생 등 새로운 업태를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인수로 277만 명, 이는 전주의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관광 종합 수입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변강 주민들이 집 앞에서 관광업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환경 관리에 지혜를 기여하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수적.

8월 15일은 중국의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생태 재해와 극단적 날씨가 다발하면서 각국의 발전을 일괄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나라 관원과 전문가들은 발전 조상국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중국은 효과적 경로를 모색해냈다며 이는 경제발전과 생태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정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지혜를 이바지했습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녹색 발전 리념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중국을 수차나 방문했던 영국 노팅엄 대학 부교수 조너선 설리번은 중국에 올 때마다 환경 개선을 실감한다며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설리번의 눈에 비친 중국의 환경 개선 배후에는 생태 문명 건설을 위한 수치가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지구급 및 그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누계로 20% 감소하고 장강, 황화분류 전 구간의 수질이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2급 수준을 유지했으며 근안 해역의 량질 수질 비율이 2020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림 피복률이 25.6%

0.09%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녹색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가장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루완다 환경단체의 레드스톤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창설자 그레고리 박훈진은 중국의 경험은 장기적 안목과 혁신정신, 효과적 관리의 지도 아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을 적극 관철하고 중국이 2035년 국가 자주적 기여 목표를 선포하며 여러 나라와 협력해 다국 간 자연보호지와 생태벨트를 건립하고 총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곤명 생물다양성 기금을 설립하기까지 중국은 시동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에 중요한 참여자와 기여자, 선도자입니다. 독일 뮌헨공업대학 기후환경정책연구실 주임 미란다 슈로이스는 일부 나라가 국제환경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즈음에 중국은 글로벌 환경사무에서 이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로이스는 녹색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중국은 환경 분야의 과학연구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환경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녹색 전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가능 에너지 체계에 가장 크고 가장 완비화한 신에너지 산업사슬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에너지 저탄소 장비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해 착실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기술을 채용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녹색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와 철도는 전통적 디젤 기관차를 보다 탄소 배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 바루에리 쓰레기 발전소는 현지의 환경 정비와 청정 에너지 공급에 위임 방안을 제공했으며 중국에서 제공한 녹색 태양광 패널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의 해안선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타나나리버 대학 환경관리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엘레나 라다핀드라마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기후융자, 기술이전, 인재양성과학연구, 생태계복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풍부한 실천과 탁월한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탄생하는데 실천적 기초와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8월 15일부터 시행한 이 법전은 생태환경법률 30여 부, 행정법규 100여 건, 지방선법규 1000여 건 등을 집대성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 공생하는 현대화를 위해 더욱 강한 법치 기반을 쌓았습니다. 코트디바르 환경보호 전문가 가스톤 쿠오는 중국 생태환경법전은 중요한 시범적 의의가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실천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녹색 발전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시범을 제공했습니다. 세르비아 국가관리와 지방자치부 국무비서 프레드라그 라이츠는 관련 법전은 국제환경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미정표적 의의를 가지며 중국 생태환경관리 체계의 성숙과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생태환경법전을 통해 생태관리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모델은 기타 국가 특히는 광범한 발전도상국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봉착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계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네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범율고문 11 아볼리는 중국이 환경입법과 관리 면에서 쌓은 경험은 아프리카 국가가 환경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창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자핀 드라마로는 중국의 관련 경험은 공공정책의 협동과 생태환경법 시체계를 보완하려는 국가의 유익한 창고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 바탕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 가수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석화 작사 림봉호 작곡 김선희의 우리 사는 세상을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61번, 792-61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당신 때문에 내 가슴은 깊이 깊이 병들었어 깊이 깊이 병들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당신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잠시라도 못 보면 미칠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너무나도 지쳐버렸어 이 가슴에 심어놓은 이 가슴에 심어놓은 사랑이 원수라오 사랑이 원수라오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백약이 무효라 어쩌면 좋아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이제 다시 못 보면 죽을 것만 같은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움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사랑의 병이라 어찌해야 하나요?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책임져야지.

2절이 끝나고 마지막 한 구절 반복됩니다.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악보에서 두 번째 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이렇습니다. 할 수 없네 아니고 없네 명심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더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명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0: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무 일도 할 수 없네, 없네, 명심합니다. 없네, 아니고, 없네. 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
2: 노래 한마당 프로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혹은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리광일 가수가 불렀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0: 네, 오늘 시간 노래 교실 코너로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개혁개방을 진행해온 지난 40년간 중국인민은 자력갱생하고 분발, 정진해 자신의 노력과 땀으로 국가와 민족 발전의 장대한 서사시를 엮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계속 문호를 열고 건설을 진행해 폐쇄, 반폐쇄로부터 전방위적인 개방 이루의 위대한 역사적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개방은 이미 당대 중국의 뚜렷한 징표가 됐습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로 자체 발전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되게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열린 바고 아시아 포럼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나는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 발전은 개방을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 이룩해낸 것이며 중국이 앞으로도 질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방의 문호를 닫지 않을 뿐더러 더욱 활짝 열 것이라고 나는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은 더욱 높은 차원의 개방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개방형 세계 경제의 건설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흔들림 없이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며 육상과 해상 통로에 의해 국내외가 연동되고 동부와 서부가 쌍방향으로 공제되는 개방 구도의 형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시종 글로벌 공동 개방의 중요한 추진자가 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의 안정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며, 각국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의 적극적인 기여자가 될 것입니다.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큰 힘을 넣을 것입니다. 첫째, 수입 잠재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중국이 능동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고식 지세가 아니라 세계를 지향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장원한 견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국내 소비 고도화의 추세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 능력을 강화하며 중고급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국내 시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입 공간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한층 낮추고 통관 편리화 수준을 높이며 수입 단계의 제도적 비용을 줄이고 경유의 전자상거래 등 신업태와 신현재 금융업의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광업, 제조업의 개방을 심화하고 전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의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이자 국내 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부족한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외자 분비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중국이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30조 달러,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맹영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란꽃 피어서 눈이 부십니다. 노을이 물들어 주홍단입니다. 청실 홍실 수놓아 아롱집니다. 하얀 을을 담고 담은 우리의 한보. 요리 보면 제비요, 조리 보면 실버들이라. 아, 정다운 고향의 황홀한 풍경입니다. 리란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맹경수 작사 방학춘 작곡의 우리의 한복을 리라는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소동. 그 다음날 아침 현관처 인정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바스티안은 주인님이 갑자기 돌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초라한 차림의 소년이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를 등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클라라에게 볼 일이 있어요. 클라라 아가씨라고 말을 해. 그런데 너 같은 녀석이 우리 아가씨에게 무슨 볼일이 있지? 아가씨한테서 40페니를 받을 것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아가씨께 길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갈 때 20페니 그리고 올 때 20페니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40페니죠.

헛소리하지 마 이 녀석아. 아가씨는 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는다. 빨리 돌아가거라. 그러나 처녀의 말을 듣고 제바스티아는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작은 아가씨를 말하고 있나 보군. 또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제바스티아는 마음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따라오라.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음악을 들려드리렴. 클라라 아가씨는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실 거다. 제바스티아는 공부방 문을 두드린 뒤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 아가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 절 만나러 왔다고요? 들여보내주세요. 괜찮죠, 선생님? 클라라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자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가져온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식당에 있던 로텐마이어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악기 소리는 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공부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넓은 식당을 가로질러 공부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소년이 방 한가운데서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고 클라라와 하이디는 아주 즐거워하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둬! 당장! 로텐마이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음악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로 다가가는데 무언가 발에 걸렸습니다. 거북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로텐마이어는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로텐마이어가 이렇게 높이 뛰어오른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바스티안, 이 아이하고 동물을 빨리 쫓아내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바스티안은 배를 움켜쥐고 웃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의자 위로 올라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바스티안은 거북과 소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에게 돈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40페니, 그리고 거기에다 40페니를 더 주마. 이것은 음악을 들려준 값이다. 실력이 꽤 좋던데. 공부방이 조용해지고 다시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공부방에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바스티안이 들어와서 클라라 아가씨에게 온 물건이라며 뚜껑이 덮인 바구니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클라라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빨리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텐마이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구니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열도록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선생님을 쳐다보며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냥 들여다보기만 할게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금방 보고 다시 공부할게요.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클라라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바구니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새끼 고양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고양이들은 온 방 안을 휘젓고 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매우 기뻐서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귀여워, 저기 뛰어다니는 거 좀 봐. 하이디, 저 고양이 좀 봐. 저것도. 하이디도 신이 나서 고양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클라라와 하이디를 쳐다보던 선생님은 고양이가 달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번갈아가며 들어올리느라 바빴습니다. 로텐마이어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꼼짝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소리를

0: 소리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1: 토이네테, 토이네테, 제바스티안, 제바스티안.
0: 두 사람은 서둘러 공부방으로 돌아와 고양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어제 만들어둔 고양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노텐마이어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났는지를 꼭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토이네테와 제바스티안을 불러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이디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텐마이어는 하이드를 불러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들 하이드, 너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아이에게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 어둡고 습기 찬 창고에서 벌레나 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조금은 얌전해져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하지만 하이디는 참으로 이상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고는 보통 지하에 있었지만 할아버지 오두막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방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곳에 치즈나 염소젖을 두었기 때문에 하이디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벌레나 쥐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퓨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종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종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운의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인꼬 부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现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아우.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清晨5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